있고 인생이 바뀐 그런 최고의 만남의 수혜자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만나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 주인공도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만나게 되실 분 또 퀴즈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시내가의 심은 나무의 목소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했더란의 VIP들, 네, 9507님, 오늘도 1등으로, 안녕하세요, 비 오는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0782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제가 부부간의 호칭 어떠신지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0782님은요, 오빠, 오빠라고 하신다네요. 네, 이렇게 부르는 부부도 참 많던데, 참 또 사이가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1316님께서도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또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주고받고 계십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우리 사랑했더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2483님께서는 광양시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너무 예쁜 장미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사랑의 송가 찬양 신청합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이에요. 28년 동안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온 것 참 감사하네요. 서로가 섬기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라고 2483님 문자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부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퀴즈 정답 보내실 때 같이 보내주실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서로 어떤 호칭으로 부부간에 부르시는지 여러분들만의 그 사랑이 듬뿍 담긴 애칭이 궁금합니다. 보통 여보, 당신, 오빠, 자기야, 인간 이런 거 말고요. 그 가정만의 아주 독특한 서로의 호칭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고요. 또 교회에 보면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아름다운 부부 있잖아요. 저희 교회만 해도 정말 교회를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보석 같은 부부들을 제가 보거든요. 그런 부부들 좀 자랑도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또 가정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정답 보내실 때 양념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꼭 보내주세요. 오늘 퀴즈는요. 잠시 후에 유한 목사님과 만나게 될 오늘의 주인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누구일까요? 제가 세 가지 정도 힌트 드릴 텐데요. 요 세 가지 힌트 들으시고 오늘의 주인공 성함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경 구절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오늘의 주인공이랑 대화하다가 오늘의 주인공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래요. 오늘 주인공 정말 좋겠지요. 예수님의 직강을 들으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로 교육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름은 네 글자고요. 첫 글자가 니로 시작됩니다. 니 땡땡땡땡. 이 사람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분은 좀 그동안 출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좀 고위층에 속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지금의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버금가는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는데요. 그 공회 전국을 통틀어서 71명 정도 있는 그 공회 정회원, 공회원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처음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는요. 밤에 살짝 만나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이분이 점점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들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할 때 이분은 정말 좋은 향품들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장례까지도 준비한 정말 찐 제자가 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만나게 될 이 주인공 누구일까요? 제가 보기 드릴게요. 니자로 시작됩니다. 1번 니골라, 2번 니느웨, 3번 니고데모, 4번 니모. 자, 오늘 우리 순천염광교회 유한 목사님과 함께 만나게 될 주인공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과 함께 니고데모 만나볼게요.

0: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볼 사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목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니고데모 또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오늘 신약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요.

0: 기록되고 있어요. 이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을 뜻하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종교적, 정치적으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조직입니다. 즉,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 중에 한 명인 것이죠.
1: 와, 목사님, 제가 그동안 만났던 인물들 중에 최고위직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대단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네요. 네.
0: 니고데모라 하는 이름의 뜻도 중요해요. 헬라 말로 백성의 승리자 또는 백성을 이기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즉 그는 이름처럼 백성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1: 네. 근데 목사님, 이런 존경받는 분이 하필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0: 네.
1: 왜 밤에 왔을까요?
0: 네, 그것도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학자들은 니고데모가 밤에 온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밤에 왔다라고 보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가 낮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밤에 왔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1: 네.
0: 둘째는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낮에는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것을 피하여 조용한 시간, 조용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려고 낮보다는 밤을 더 이렇게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1: 아, 그러면 목사님, 니고데모는 이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었던 분이시네요.
0: 네, 맞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즉 니고데모는요,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1: 굉장히 정말 똑똑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인정을 하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을 할 때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1: 오, 그러네요.
0: 즉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다른 바리새인들도 함께 믿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1: 오.
0: 그러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피디님이 읽어주실까요?
1: 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0: 즉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한 말에 대하여 거듭남이라는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헬라 말은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위로부터 또는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니고데모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목사님.
0: 네,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수가 있어요? 두 번 첫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어요? 라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거듭남을 육체적인 거듭남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1: 네.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니고데모처럼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정확하게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즉 예수님은 자신이 말한 거듭남이라는 것이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임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1: 네, 영적인 거듭남.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 말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목사님?
0: 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다 알 수 있는데요. 물은 회개의 세례를 의미하고 있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0: 거듭난다라는 뜻이죠. 즉 진정한 회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남의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저는 요한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는데 하지만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목사님.
0: 네, 맞아요. 니고데모는요 여전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래서 네. 계속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들어주시는데요. 이런 비유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이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그러하니라. 즉 성령의 역사는 바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 결과와 능력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1: 네.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0: 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질문을 하나 더 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죠.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1: 아이고 목사님 니고데모가 좀 부끄러웠겠는데요.
0: 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피디님이 읽어주실까요?
1: 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0: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1: 와.
0: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했던 것이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1: 야, 목사님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귀하고 우리가 누구나 좀 외우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그냥 막연하게 베드로나 제자들이랑 얘기하다가 나온 얘긴 줄 알았는데 오늘의 주인공 니고데모와 대화하다가 나온 말씀이었네요.
0: 네, 맞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이 밤의 대화를 통하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듣게 됩니다.
1: 네.
0: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점진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조금 전의 이야기의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7장에서 다시 한번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1: 와, 목사님 보통은 뭐 물으러 왔다가 그 후로 잘 안 나오던데 우리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에서도 또 등장하나 봐요.
0: 네.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변호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는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들에게 예, 종교 지도자들에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하여 변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 어머 목사님 니고데모 멋있습니다. 거의 예수님이 잡혀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변호한 거잖아요.
0: 네.
1: 네.
0: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죠.
1: 네.
0: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처음에는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찾아왔던 모습으로 이제 자기의 신분을 숨겼다면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다른 바리새인들은요 니고데모를 향하여 비난하기 시작을 해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1: 네.

0: 니고데모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1: 그렇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믿음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도 찾아오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1절을 PD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0: 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략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1: 네. 니고데모는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일에 참여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의 양인데요. 100리트라라는 것은 약 33kg이래요.
0: 오.
1: 이것은 엄청난 양인데요.
0: 네.
1: 대부분 왕의 또는 그 뭐 총리의 그런 장례식에 사용될 만큼 엄청난 양의 향품을 가지고 온 것이죠.
0: 와, 목사님,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을 왕처럼 그렇게 대접하고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위험을 무릅쓴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또 향품을 들고 와서 도왔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0: 야,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 정말 놀라운 믿음의 성장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니고데모의 믿음의 여정을 조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첫 번째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고, 두 번째는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변호를 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장례를 공개적으로 도왔습니다. 이것은
0: 네.
1: 두려움에서 용기로, 용기에서 숨겨진 믿음에서 공개적인 고백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0: 네. 와, 우리 니고데모 정말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성장해 가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우리 찬양 하나 듣고 계속 이어갈까요?

0: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니고데모 만나고 계십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목사님 궁금합니다.
1: 네, 니고데모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한 네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0: 네.
1: 첫 번째는 진정한 거듭남은 종교적 지위나 지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고 그랬지만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하여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또는 직분이 높아도 성경 지식이 많아도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죠.
0: 아멘.
1: 두 번째는요,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니고데모는요, 처음에는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있었고 또 확신도 부족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를 받아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믿음이 작고 약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0: 아멘. 목사님,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1: 네, 맞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니고데모의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완전해진 것이 아니죠. 밤에 방문으로 시작해서 공회에서 변호로, 그리고 마침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도움으로 자신도 제자임을 고백함으로 성장을 했던 겁니다. 또 네 번째는요, 진정한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처음에는 밤에 몰래 왔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공개적으로 장례를 도왔던 것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들은 장례를 도우지 않았어요. 다 도망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를 도운 사람은 고작 두 명이에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의 뜰한 청취자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내가 거듭났나 확신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니고데모를 기억하십시오. 그도 처음에는 두려웠고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해가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0: 네, 오늘 순천연광교회 유한 목사님과 함께 니고데모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1: 네, 저도 니고데모를 또 준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요, 완성되거나 완벽하지 않거든요. 걱정도 되고, 불안도 있고, 확신도 없지만,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0: 아멘.
1: 그걸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아멘. 목사님, 저는 오늘 목사님과 함께 니고데모 만나면서요.
1: 네.
0: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연약하고 어릴 때를 기다려주시고 계속 성장할 때까지 이렇게 봐주셨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어림과 연약함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이렇게 쯧쯧쯧 하면서 손가락질 할 때가
1: 너무
0: 많잖아요.
1: 많죠.
0: 네. 그런 거, 아, 정말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나도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1: 그리고요,
0: 네.
1: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3장, 7장 또 장례 때 나오잖아요.
0: 네.
1: 요한복음의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는 정말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 장례까지 돕게 된 니고데모를 보면서, 와, 정말 믿음이 성장해도 그냥 성장한 게 아니라 제대로 단단하게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행함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1: 아멘.
0: 네. 오늘도 우리 니고데모 진하게 만나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순천연광교회 유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 만나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1772님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며 온전케 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316님께서는요.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셨고요. 6081님. 와, 오랜만에 문자 주셨는데요. 니고데모 너무 멋있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9507님, 0782님께서도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고요. 6230님께서는 정답 니고데모입니다. 화창한 날씨에 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참 예쁩니다.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1772님께서는요, 니고데모 정답 주시면서 저희 교회 전도사님 부부는요, 서로 자기야 라고 부르고요, 찬양도 같이 부르고 정말 인꼬부부예요. 이번 주 주일 전도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어머, 참고로 저는 미혼입니다. 라고 완전 부러움을 가득 담은 문자 보내주셨네요. 우리 1772님께도 하나

하나님께서 이런 전도사님에게 허락하신 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8082님께서는요, 어제까지 비가 많이 오더니 이제 완전히 그친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3번 니고데모라고 하시면서, 저는요 우리 집사람을 Oh my darling 안수지라고 했습니다. 노래처럼 집사람과의 만남이 주님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와, 우리 8082님 사랑꾼이시네요. 이런 사랑꾼을 뵈면 좀 약도 오르지만 참 아름답습니다. 네, 8082님 그 사랑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하시기를 또 소망해 보면서요. 2483님 정답 니고데모 하시면서, 서로 애칭을요 누구 아들 누구 집사 이렇게 부릅니다. 누구 아들? 누구 아들이면 시어머님의 아들인가요? 2483님? 1487님께서도요 비온 후에 맑게 갠 하늘이 청명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세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또 1778님께서는요 어제 보내주신 선물 잘 받았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물티슈 한 박스 잘 쓰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9507님께서는요 신혼초에는 깨가 쏟아지는 말, 자기야 이리 와보세요 이러다가, 중년 때는 누구 이름 아빠, 서서히 지쳐갈 때는 어이 이봐 호칭 안 부르고 그냥 이렇게 하셨다네요. 하지만 지금은 별명 아니면 무슨 엄마 아빠라고 부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가 갈수록 우리 배우자를 호칭할 때 좀 더 사랑과 애정과 소중함을 듬뿍 담아서 부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042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요, 항상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7787님은요 저는요 우리 집에 남편을 대장이라고 부른답니다. 참고로 우리 오늘 결혼기념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와, 아니 부부의 날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7787님 어떻게 이날을 또 결혼기념일로 또 이렇게 하셨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네, 결혼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시는데, 1316님은요 평소에는 여보라고 부르다가 말 안 들을 때는 주원이 아빠 이렇게 부르신대요. 네, 부부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여러분들의 호칭이 되게 궁금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나의 머리,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 폰에는 신랑을 그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저희 신랑이 저를 어떻게 해놨는지 되게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마님이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주여.

네, 아침에 출근하는데 정말 안개가 많이 끼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맑아졌는데 그 안개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고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또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길 걸으시기를 바라면서 사랑했더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오직 복음만, 오직 생명만 전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발 뚫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우리 어머니가 비밀 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0: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여수 아름다운 교회 정혜옥 집사님의 낭독입니다.
1: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

0: 다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며 무릇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니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1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려면 첫째,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5절에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고해요. 이스보셋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제 본문에서 손에 맥이 풀린 상태였잖아요. 그런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낮잠을 자고 있어요. 아브넬이라는 가정교사에게만 의지하던 이스보셋은 그가 죽고 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잠으로 도피한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깨어 말씀을 붙들지 않고 술이나 게임, 쇼핑, 드라마로 도피하지요. 잠시 잊으려고 하지만 문제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다가옵니다. 여기서 브에롯은 기본에 딸린 성읍이지요. 여호수아가 기본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은 베냐민에 속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높 땅의 제사장들을 죽일 때 기본 사람들까지 죽이고 탄압하자 그들은 기따임으로 도망갔어요. 그들 마음속에 원한이 사무쳤겠죠. 그중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에게 속한 사람들로 이들은 자기들의 사령관 아브넬이 다윗을 따라간 것을 알았어요. 다윗과 연합을 이루러 간 것도 알았고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도 므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자라 왕이 될 가능성이 없음도 알았지요. 그래서 원한으로 이스보셋을 죽일 명

분을 쌓다가 결국 그것을 자신들의 출세 방편으로 삼고자 합니다. 6절에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고해요. 거짓으로 밀을 가지러 온 척하는 이들에게 이스보셋은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망하는 집은 다 이래요. 한 사람도 분별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론이 확실하지 않으면 인간론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사람에 대한 분별도 안 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라고 해요. 결국 이스보셋은 잠자다가 자기 측근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나요?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나요? 원한을 갚기보다 내 안의 악을 쳐죽이고자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려면 둘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레갑과 바아나는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이릅니다. 그들의 손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들려 있었어요. 이들은 이스보셋을 다윗의 대적으로 알았기에 다윗이 큰 상을 내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며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의 원수를 갚은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사울을 향한 원한과 출세욕이 있었어요. 사울 왕국이 쇠하고 다윗 왕국이 흥하는 것을 보고 이때다 싶어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서 한자리 차지하려는 계산이었던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는 오히려 불신앙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해요. 또 10절에서는 전에 사울의 죽음을 전한 아멜렉 청년의 결말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고는 11절에서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스보셋도 통일왕국의 반기를 들었으니 악인이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이스보셋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 한 적은 없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이로운 일이라 해도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결코 악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지 않겠다는 다윗의 결심입니다. 12절에서 다윗은 청년들을 명하여 레갑과 바아나를 죽이고 그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의 무덤에 정중히 매장해요.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살인이라는 불의를 엄히 처벌하고 죽은 이스보셋에게는 합당한 장례를 치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인간의 권모술수나 지혜로 이룩되지 않아요. 이런 깨달음은 다윗이 사울과의 오랜 갈등 속에서 얻은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값진 깨달음이 없어요. 그때 비로소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야망과 욕심을 숨긴 채 하나님이 하셨다고 포장하는 일은 없나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권모술수로 해결하려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의로움으로 생색을 낸 자기 모습이 레갑과 바아나 같음을 깨닫고 이제는 불러주신 자리를 겸손히 지키길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전도사이신 어머니와 알코올 중독이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자연스레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들었지만 매일 밤 폭언하시는 아버지를 악인으로 여기며 저는 의롭다 생각했지요. 제가 다니는 교회 부서에서는 토요일마다 찬양팀 연습이 있기에 미디어 담당 봉사자 한 명이 나와서 음향 관리를 해주어야 해요. 잠시 직장을 쉬던 제게 음향 담당 차례가 자주 돌아왔는데 점점 저만 자주 나가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에 생색이 났어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의인이라 여겼기에

0: 이 불편한 마음을 숨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게 건넨 부서 리더의 말이 날카롭게 느껴져 그동안 쌓아온 생색과 감정들을 팀원 모두와 함께 있는 단체 메시지방에 쏟아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일을 돌아보니 다윗의 말처럼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고 제 감정을 앞세워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한 악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레갑과 바나처럼 매달려야 할 인생임에도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용서받았음이 깨달아졌지요. 그래서 공동체 지체들의 권면대로 리더에게 사과하고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몇달 전부터 교회 사무실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는데 여전히 혈기가 많은 저이지만 늘 제가 죄인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큐티하며 부르신 자리를 겸손히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교회 민원 전화에 상냥히 응대하겠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큐티 먼저 하며 회개하고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기에게 이뤄온 결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인간의 권모술수와 칼과 창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울과의 오랜 갈등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이스보셋처럼 인생의 위기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으로 도피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레갑과 바하나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로 포장하며 내 욕심을 채우려는 거짓이 저희 안에도 있음을 회개합니다. 다윗이 사울과의 오랜 갈등 속에서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처럼 저희도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세워진다는 진리를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로운 일이라 해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함을 갖길 원합니다. 날마다 큐티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내 안의 악은 즉시 처리하되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Though we gotta say goodbye.
3: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4: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 온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되겄어, 소.
3: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4: 하지 마라.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3: 어? 에휴, 섭한 소리 마로.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4: 하지 마라.
3: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4: 좋아하지.
3: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4: 하지 마라.
3: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4: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3: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겨.
4: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3: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1: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0: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하는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0: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2: Christian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2: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시간은 여수은파교회 고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성도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본능적으로 자녀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든 살아가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지내나 이런 고민들이 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김해에 다녀와가지고 늦은 밤 가운데 들어갔더니 우리 애들이 다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제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 여러분 이런 다 같은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끊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연결되어 있고 저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찬송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분인 알렉산더 프루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요 65세까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건 부자라는 뜻이에요. 웬만하면 병원에 못 가거든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해 건강검진을 받고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당신에게 전립선암이 의심되니까 얼른 병원에 와서 정밀검진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 한 통 전화를 받고요 이분이 너무 두려움이 크게 들어왔어요. 왜냐? 아버지가 전립선암에 걸리신 지 두 달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삼촌 두 분도 전립선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아 나도 죽겠구나, 나도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기 전에요 사업을 다 정리했어요. 이것저것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까지 정리해버렸냐? 신앙도 정리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지금은 우리 다 좋아 보입니다. 다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담대해 보이는데 막상 엄청난 시련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해 준다는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은 좋고 하나님은 찾고 싶어도 너무 깊은 시리에 빠지잖아요. 그럼 사람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싫은 게 아니고 사람 자체를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뭐라고 말하냐, 형님 지금까지 형님이 부르짖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보다 훨씬 믿음 좋은 형님께서 이때 더 기도하셔야지, 더 부르짖어야지 어떻게 신앙에 줄을 놓을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그건 암 걸리기 전의 이야기고 암에 걸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의사가요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왜 신앙이 중요하냐? 이 어느 날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고 갑자기 뜬금없이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아직 죽는 거 아닌데 치료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죽음이 두렵습니다. 저 죽는 거 두렵습니다. 저 치료받는 것도 두렵고요 수술받는 것도 하나님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까지 주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헌신의 모든 것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암은 있는데 야 천국 소망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떠나간 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암에 걸리면 입맛이 없다고 하거든요.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힘들어지거든요. 살이 빠지고 잘 먹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입맛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살이 빠져야 되는데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냐, 선생님 몸속에 암이 보이지 않습니다. 암이 보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면 지금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받은 은혜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치료하시는 분도 축복하시는 분도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몇 명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 이랬더니 젊은 나이에 누님이 암에 걸렸어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3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도무지 고쳐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조카들이 생각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기적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치료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만 믿지 마세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뒤로 물러가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라도 앞으로 전진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들어가서, 야, 이렇게 고생하고 왔으니까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쉬자. 여러분, 그런 분은 없겠죠? 야, 이제까지 뛰어오고 헌신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자. 혼자서 조용히 말씀 읽고, 혼자 조용히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천국 갈날 그냥 기다리자.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에 들어가니까 이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설득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설득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전도는요,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아닙니다. 가서 전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설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황제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체기가 없어요. 정체는 끝났다는 거예요. 믿음은 후퇴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전신갑주 중에 믿음의 방패가 있거든요. 여러분, 방패는 앞에서 막아요, 뒤로 막아요? 앞에서 막는 거예요. 앞에서 막아야 돼요. 내가 뒤로 물러가잖아요. 뒷걸음치잖아요. 돌아서잖아요. 믿음의 방패가 제 기능을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봅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앉으면 영적인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전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전진해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려고 전진해야 돼요. 전도도 이만하면 됐다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더 큰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5살짜리 우리 막내도 유치원 가는 게 너무 힘들대요. 이번에 어쩐 일로 제가 아침에 데려다 줬는데 너무너무 쉽게 아빠 이따 봐요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는데 선생님 얼굴을 보자마자 뒷걸음 치더니 아빠 저도 같이 가요. 그때부터 몸부림치더라고요. 인생이 힘들대요. 인생이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 없어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직장에 내 사업에 함께 하시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혼의 열정과 뜨거움이 지나가면 단점이 보이잖아요. 맞지 않는 게 보이잖아요. 다른 집과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야, 차라리 결혼하지 말걸. 아, 그때 미스 리가 좋다고 할 때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걸. 미스터 김이 결혼하자고 할 때 그 사람이랑 할 걸. 내가 왜 이 인간을 그때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나. 별의별 생각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더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지. 하나님, 이 인간만 바꿔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더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기를 할 때에도 질 것 같다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긍정적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왜요?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단한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붙잡고 전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가요,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95개 방방문을 달았습니다. 근데 95개 반박문을 4개로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아멘이잖아요. 두 번째는요, 인간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멘이잖아요. 세 번째는 교황도 죄를 마음대로 용서할 권한이 없다. 오직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다. 네 번째로 진정한 회개가 중요하다. 이 4개를 붙였습니다. 우린 다 아멘 하는데 그때는 죽일 놈인 거예요. 감히 교회에 도전한다. 감히 종교에 도전한다. 그래서요, 황제가 루터를 소환합니다. 뭐라고 하냐? 95개조 조항을 취소한다고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당신 살아서 나갈 수 있다. 그때 루터가 뭐라고 하냐? 나의 양심은 지금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다른 선택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말씀대로 주장하고 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특이점은 그 당시에 루터와 같이 종교개혁을 시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실패했어요. 왜냐? 끝까지 굴하지 않는 사람이 루터밖에 없었어요.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독일의 농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루터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들으세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란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전진해 가야 됩니다. 누가 책임져 주시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에 속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오지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불평한 거 투성입니다. 세상에 소똥으로 만든 집에서 주무셔 보셨어요? 안 주무셔 보셨으면 말하지 마요. 이게 냄새 때문에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 냄새는요, 조금만 있으면 모릅니다. 근데 벌레가 너무 많아요. 벌레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뭐 때문에 힘드냐? 대부분의 소똥집은 가축하고 같이 잔단 말이에요. 이야, 저는 거기서 못 잡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힘든 게 뭐냐? 화장실이 없어요. 내가 알아서 자연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자연에 친구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깨끗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냐? 이야,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대부분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자면 물티슈를 가져가요. 물티슈로 하는 거예요, 물티슈로. 왜 저를 그렇게 더럽게 보십니까? 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는 휴게소 없어요. 물 파는 곳에 딱 서면 거기가 휴게소인 거예요. 그리고 이동할 때 화장실이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화장실 갈 때 어떻게 가냐면 운전수가 가이드 역할까지 같이 하는데 여기서 볼일을 봐도 좋다고 허락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잘못 내리면 하이에나도 있죠. 동물들이 있으니까 큰일 나거든요. 세상에 볼일 볼 때 운전수가 총을 잡고 있어요. 살벌해요, 살벌해요. 예? 차를 타고 가는데요, 에어컨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연이 너무 심하고. 야, 그 자연에서 매연이 있습니까? 앞에 가는 차들이 너무 매연이 많아요. 그리고 먼지들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더운 데에도 마스크 딱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차 타잖아요.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어요. 4시간을 달리면 3시간 45분이 비포장 도로인데 그나마 15분 포장 도로도요,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앉아있으면 몸이 계속 떨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하루 종일 격렬한 운동한 사람처럼 온몸이 뻐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살찔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비가 오잖아요. 저도 그거 경험해.

근데 차가 스톡된다 그러거든요.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좋은 옷 입은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운전 못하니까 들어가가지고 밧줄로 끌어줘야 되고 별의별 거다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좋은 추억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갔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인천공항이 얼마나 좋은지 공항 가보셨어요? 와, 인천공항에 샤워룸 있잖아요. 전꼭 가가지고 샤워하고 오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지하에 가면 김치찜을 팔아요. 근데 사장님이 좋아가지고 계란말이도 줘. 몇년 전에는 3개 줬는데 이제 2개밖에 안 줘. 물가가 올라가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본향이 대한민국이니까. 아프리카에서 고생해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데 두렵습니까? 너무너무 힘듭니까? 이삶 가운데서 질려버리셨습니까?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따라봐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가 길이다. 길이다. 지금 진흙탕 인생 보지 마시고 본향을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지칠 때에는 서로 전하는 따뜻한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쫄았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힘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에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를 언제 들어가냐? 로마서를 쓴 후에 2년에서 4년 뒤에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이 로마서를 듣고 보고 너무 큰 격려를 받고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도착하는 보디올이라는 큰 항구까지 걸어서 마중을 나왔어요. 근데 그 거리가요, 지금 계산해 보면 200km입니다. 200km. 여러분, 저 왔다고 인천공항 마중 와 봤어요? 차 타고 오라 그래도 그거 힘들잖아요. 근데 200km나 와가지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작은 사랑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언어를 주셨는데, 사람의 언어는 참 신기한 게말 한마디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을 잘 사용하면 세우고 치유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고 넘어진 자를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종도 성도들의 말 한마디에 격려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린 사도 바울보다 위대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나는 더 위대한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큰 격려가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옆에 있는 누군가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음식 잘 먹고 보약 잘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은 보약과는 상관이 없어요. 속사람은 좋은 말을 들어야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이 강해야 그리스도의 군사로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감정에서는 뭔가 한번 확 저지르고 뭔가 옳은 말하고 뭔가 사실을 말하고 내가 사실을 말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을 말하는 나라가 아니고 은혜를 말하는 나라예요. 은혜를 말하는 나라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 이거를 생각해야지. 아이고, 당신이 잘도 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네가 뭘 하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도 위로를 줄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기자 출신 엔젤로라는 작가가 미국 대통령 11명의 어머니를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양육시키면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 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긍정적인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칭찬한 게 아니라 특이한 애들 있잖아요. 예? 여러분 애들은 안 특이해서 그게 없나 봐요. 우리 아들들은 특별해. 참 저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야, 얘들아, 쉽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이게 아니고 넌참 스페셜하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오늘 이제 방송 설교 안 들으니까 내가 말한 거예요. 최근에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밥 먹는데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를 하는데 엄마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해야지. 그래서 삐졌어요. 닭똥과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 품에 안겨가지고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속으로만 이게 울 일이냐? 이게 울 일이야? 그런데 그런 애들이 우리 아들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키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요, 예배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정규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형제들을 자주 만났다고 말합니다. 자주 만나서 뭐 합니까?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예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00년 뒤에 로마를 복음화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 보고 계시나? 이렇게 예배 드려도 뭐가 있나? 요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예배 드리는 크리스찬들이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저 어제 김해 갔는데, 김해 어떤 거리인지 모르겠는데, 큰 대로예요. 앞에 트랜스젠더 바가 딱 있더라고요. 뒤에 뒷골목에 있는 게 아니라 뒤 중앙에. 그러면서 현타가 왔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아주 대놓고 막 무시하고 조소하는구나. 야, 니들 기도해봐. 변화가 있는지. 야, 기도해봐. 그게 되는지. 조롱하는 게 엄청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로 말하면 성도가 쓰러졌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사람이 죽었어. 빨리 우리가 도와줘야 돼. 이게 아니고 비웃는 거예요. 야, 예수 말하더니 잘 죽었다. 내 그렇게 될줄 알았어. 니들 뭐가 되냐? 야,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우리 힘들게 하더니 너네 잘 죽었어. 이러고 시신을 수습도 안 해주고요. 3일 반 동안 조롱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0절로 13절에 시작.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것.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찾아봤더니 미국의 한 기업이, 큰 기업이에요. 유명한 기업. 뭐라고 올해 초에 선언을 했냐?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하면 이자를 11.5%로 주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또 나한테 목사님 투자하게 어느 기업인지 알려주세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 11.5%면 엄청난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록이나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 기업에 더 많은 자금을 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장로님 11.5% 이자를 준다면 장로님 재산의 몇 프로를 투자할 거예요? 다요. 올인. 올인. 예, 그렇죠. 예. 사람은 그게 안 된다니까.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50%, 10%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뭐 생각하냐? 100만 원 넣으면 11만 5천 원? 1000만 원 넣으면 110만 5천 원? 1억 넣으면? 10억 넣으면? 이게 생각나요. 그래서 올인한다고요. 리스크가 있지만, 위험도가 있지만, 올인을 한다고요. 여러분, 예배는요, 가치를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worthy,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은혜만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 일 못합니다.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뭔가를

0: 하나님 앞에 걸어야 돼요.
1: 하나님, 날 설득해 보세요. 그러면 믿어줄게요. 절대 능력 못 받습니다. 절대 하나님 나라 경험 못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들어 써주시면, 제 자녀들의 인생을 들어 써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자가 11.5%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30배, 60배, 100배예요. 예배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예배에 와서 은혜 받으면 두려움을 내쫓을 힘이 부족합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사망을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 치유의 능력, 꿈을 꾸는 능력, 능력 받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걸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걸 걸으셔야 돼요. 한번 오고 드려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예배가 두려움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은파교회 고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5-4777번 여수은파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5월 20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여천평안교회 사모 김영애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인생에도 사울과 같은 거대한 장애물이 나를 두르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윗은요,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뒤 자신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인생의 최대의 찬양을 고백해 올립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밝히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전쟁은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5월 20일 목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할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친구 추가하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목사님과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은요, 긴급이라고 쓰시고요. 익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아, 그리고 기도응답의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면 기쁨을 나누며 우리 방송 가족들과 기도할게요.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사연 보내주십시오. 목사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양통신교회 박진호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첫 곡인데요. 좋은 이웃이 부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듣고 이어갑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 메가헤르츠, 여수 중계소 FM 92.9 메가헤르츠, 전남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기도는 방송 가족들의 기도 사연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방송 중 기도 사연 올려주시면 광양동신교회 박진호 목사님께서 지금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건강하셨죠?
1: 네.
0: 네. 올 어떻게 보내셨나요? 참 바쁘고 분주한 달이기도 한데.
1: 예, 그렇습니다. 올이 가정의 달이라서요. 네. 또 모든 교회들이 가정을 네.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애쓰고 있습니다.
0: 아멘. 목사님, 오늘이 5월 21일이잖아요.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1: 아, 오늘이 네. 그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이잖아요.
0: 알고 계시는군요. 네.
1: 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부부를 서로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0: 네.
1: 우리 오늘만큼은 좀 오래 참고 서로 받아줄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가정의 기쁨을, 부부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것은 믿습니다.
0: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1: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이 오늘 이 소망의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첫 번째 나눌 기도 제목은요, 6477님의 사연인데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 딸 혜란이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를 6월에 출산합니다. 엄마와 아기가 모두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그날에 태어나는 손녀를 통하여 가정이 예수를 믿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이제 외할머니 되실 거잖아요. 6477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6월 달에 천사가 태어난답니다. 목사님.
1: 예, 너무 축하드립니다.
0: 네,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1: 예, 하나님께서 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였거든요.
0: 아멘.
1: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또한 우리 자녀들을 통해요. 또한 이 말.

0: 것을 믿고요.
1: 아멘.
0: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아멘.
0: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이 가정을 세우시고 또한 이 가정에 복된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딸이 하나님 6월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1: 아버지.
0: 하나님 산모와 하나님 아버지 복중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6월 출산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태어날 자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의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요. 우리 6477의 그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서요. 손녀가 태어남으로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복된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할게요. 8291님의 사연인데요. 남편 김정도 전도사가 병원에서 조리 업무를 하는데 일하시던 중 부상을 입어 현재 2주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후 리모델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저는 뇌동맥류로 인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가정의 형편과 막막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붙들어주시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아직 전도사님이시세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목사님. 아시지? 얼마나 힘들고 막막한 이 상황인지.
0: 예, 저도 지금 기도 제목을 함께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요.
1: 네.
0: 근데 우리 하나님도 같이 안타까워하시고 또한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김정도 전도사님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쓸 것을 모두 채워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1: 아멘, 아멘.
0: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김전도사님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 교회와 또한 이 가정에 필요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시죠? 하나님 주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지만 하나님 아직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김정도 전도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막혀 있고 뒤에도
1: 주님.
0: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전도사님에게 우리 사모님에게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너희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의 모든 육체를 속히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 그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길이 열리기를
1: 아버지.
0: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1: 아버지.
0: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교회와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하늘이 열려있고 그 하늘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김정도 선도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하나님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돋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버지.
0: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니
1: 아버지.
0: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 돕는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서요 자신의 교회일처럼 생각하시면서 안고 기도해 주셨네요. 사모님 힘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4420님의 사연입니다. 저와 함께 금요 기도회 찬양팀 싱어로 선

0: 남기고 있는 중등부 정형빈 학생이 자살 충동지수 검사를 받았는데 자살 충동지수가 높다고 부모님께서 긴급 기도 제목을 남기셨습니다. 교회에서는 괜찮은 아이인데 집에서는 형이랑 많이 부딪히고 학교에서도 조금 친구들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빈이가 나쁜 생각하지 않고 대화로 잘풀수 있는 믿음의 형제가 될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같은 중등부 학생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중보기도가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참, 이 정형빈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1: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또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요. 또 자라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또한 그런 갈등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좋은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학생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가게 될 것을 또한 이렇게 마음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0: 아멘,
1: 우리 이
0: 아멘.
1: 시간에 또한 우리 이 학생을 위해서 또 우리 많은 또한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0: 아버지.
1: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 다 떠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금요 기도의 찬양팀 싱으로 섬기고
0: 주
1: 있는
0: 아버지.
1: 하나님 이 학생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울이 양령에 사로잡혔을 때
0: 주.
1: 하나님 다윗이 찬양하니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하나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갔습니다.
0: 아버지.
1: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버지.
1: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로잡고 특별히 사춘기에 하나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마음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하나님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학생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이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0: 아버지.
1: 모든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0: 아멘.
1: 믿음의 자녀로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선생님, 4420. 네, 선생님께서 간절한 중보기도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선생님의 기도와 중보기도로 우리 귀한 학생이 반드시 건강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할게요. 2425님의 사연입니다. 딸이 30대입니다. 우울증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심각합니다. 입원을 해서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입원하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 주님, 주님이 불쌍한 딸을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한 믿음의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 이사이오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인데요. 이 사연을 제가 이렇게 읽는데요. 어머니의 애간장이 녹아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
1: 예, 저도 우리
0: 네.
1: 이 어머니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불쌍한 딸을 만나 주시기를
0: 아멘,
1: 원합니다. 근데
0: 아멘.
1: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이 꼭 만나 주실 것 같아요.
0: 아멘, 아멘.
1: 주님을 만나면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그
0: 아멘.
1: 어떤 질병도 고침받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0: 아버지.
1: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0: 아버지. 아버지.
1: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0: 아멘.
1: 우리 이사이오의 하나님 그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러나 하나님이 딸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딸의 심령 가운데 들어갔을 때
2: 하나님 아버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0: 그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주님이 만나 주시오.
1: 아버지.
0: 하나님 아버지, 그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또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치료가 하나님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아버지.
0: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딸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치료가 시작되게 하여

0: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달라지는 하나님, 다시 새로운 인생을 찾는 하나님,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 그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선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들은 영적인 문제잖아요. 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시편을 많이, 시편 그 말씀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셨거든요. 이사 이호님도 딸 옆에서 시편을 많이 읽으시면, 따님도 같이 함께 읽으시면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되고 풀릴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은요,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문자는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이어갑니다. 찬양팀 행복한 가정이 부릅니다. 사찰의 봄바람 잊고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서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서망의 기도. 오늘은 광양동신교회 박진호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할게요. 0157님의 사연입니다. 목감기로 시작했는데 약을 먹어도 2주가 넘게 기침이 나와 밤에 잠을 자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아마 감기 환자들 대부분 2주, 3주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감기가 거의 한 3주? 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0: 아멘, 아멘.
1: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목감기로 시작해서 벌써 2주째 하나님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0: 아버지.
1: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하나님 오하나 517 하나님 이 청취자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육체 위에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연약함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기침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감기로부터 하나님 깨끗이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요즘 많은 성도들이 또 하나님 감기와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많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0: 아멘, 아멘. 네. 목감기로 너무 고생하시는 0157님 사연이었는데요. 이 시간 이후로 잠을 잘 주무시고 감기가 완전히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7650님의 사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방암 5년 마지막 검사 결과 바로 보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PET CT 간질성 폐렴 촬영이 있습니다. 내일은 유방암 검사 결과 보러 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은 생도 전도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좋은 결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7650님 유방암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냈어요. 목사님. 남은 생에 전도하며 살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목사님.
1: 예. 아마 5년 전에 아마 네. 진단을 받고 또 치료하여서 이제 5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0: 네.
1: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검사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병을 다 치료하였다라는 그런 선포가 이제 임할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암 선고를 받고 하나님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하나님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내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검사 결과를 하나님 들으러 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깨끗이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와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일 검사 결과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주님 주신 생명이오니
0: 아버지.
1: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육을 깨끗이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0: 아멘, 아멘. 네, 목사님의 기도 중 평안히 가라 따라 내 병이 고침받았느니라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내일 좀 두렵기도 할 텐데 힘내십시오. 치료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4958님의 사연입니다. 급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갑작스럽게

0: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더욱 붙들고 이 큰 고난을 지혜롭게 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네, 4958님의 사연인데요. 회사가 갑작스럽게 어떤 위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갑작스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아마 오너이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1: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들어주실 거예요.
0: 아멘.
1: 예, 사람이 할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한 명철을 주시고 또 함께 그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나님 쌓이지 아니하며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주님
0: 아버지.
1: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회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이 기업을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요,
0: 아버지.
1: 지키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기업에 하나님 식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회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많은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이 니네 성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심판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0: 아버지.
1: 보시고 주님 니느웨 성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 이 회사에 있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 봐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 이
0: 아멘.
1: 회사가 다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아멘.
1: 하나님, 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더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특별히 주님께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 주시어서
0: 아멘, 아멘.
1: 하나님 이 기업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이 세우신 기업, 주님께서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기업에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경험하는
0: 아버지.
1: 하나님 아버지 이 회사와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어요. 4958님,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7222님의 사연입니다. 24년 급성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끝내고 지금은 집에서 항암약으로 25년, 26년 올해까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치료 역시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하순부터 가슴 두근거림이 생겨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안정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1: 네.
0: 아,
1: 아, 그래도
0: 네.
1: 감사한 게 이제 24년에
0: 네.
1: 혈액암 그 항암 치료를 끝내고 이제 26년 올해까지 이제 약을 잘 먹으면 이제 치료가 맞춰진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멘.
1: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또 가슴 두근거림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없애 주실 거예요.
0: 아멘, 아멘.
1: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면요, 깨끗이 치료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뢸 때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우리 있을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급속 현혜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위기의 시기를 하나님 이제 잘 넘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항암 치료를 끝내고 하나님 아버지, 올해까지 하나님 약을 먹으면 하나님 이제 치료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0: 하나님 아버지 그 약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또 마음 가운데 두근거림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것마저도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음 받은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한 가슴의 두근거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네, 이어지는 다음 사연 또 소개합니다. 8005님의 사연인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목사님, 아들과 또 하나는 딸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아들 지민수 믿음 주시고 믿음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딸 지연진 믿음 주시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게 그리고 유치원 임용고시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어요. 목사님.
0: 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네. 정말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거예요.
1: 아멘.
0: 그리고 이 가정이 어머니의 기도가 있으면요. 믿음의 가정 됩니다.
1: 아멘, 아멘.
0: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지민수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지금까지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1: 아버지.
0: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믿음 좋은 하나님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하나님 이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그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딸 사랑하는 딸 하나님 지연진 자매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하나님 굳게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또 유치원 임용고시를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아버지.
0: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 명철을 부어주시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임용고시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꼭 하나님 좋은 결과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귀한 선생님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네, 어머니의 기도 또 믿음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벌써 소망의 기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생방송이다 보니 시간 관계상 방송으로 같이 기도하지 못한 제목들은요.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소망의 기도 시간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양동신교회 박지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간절한 기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목사님.
0: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서인철 PD 진행의 평안교회 사모 김영애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일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5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모시고 50주년 예수동의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0-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로브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순천 금당 동부교회에서 도약이란 주제로 학교 기도 모임 연합 집회를 개최합니다. 크로스로브 대표 고은성 목사를 강사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2064번에 4558번 4558번 김대승 간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하는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0: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 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1분 찬송.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도하는 헬렌드론 인터내셔널 여수 웅천학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세상에 거두지 할 수
1: 없으니. 1분 찬송. 자연산 전복의 맛집. 믿음의 기업 남경전복에서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 지역 성취야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두드림 교회 김혁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생명의 내음이 진동하는 시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 속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이게 하옵시고, 날마다 깨어 주 앞에 정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남 동부 지역을 기억하사 갈수록 어려움에 처해가는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들이 기도로 깨어나게 하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이 거룩한 열심과 순종으로 영혼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뒷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그 믿음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영적 터널을 지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생명의 단비를 머금고 단단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 듣는 모든 것들 속에서 미흡되어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때에 더욱 밝고 분명한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위한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시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기독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특히 기독 학부모 상당수가 교육감의 사학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3: 사학 미션 네트워크는 어제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한국교회 학부모 기도회 및 조사 발표회를 열고, 명지대 교육 미션센터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기독교인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유권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녀를 둔 기독 유권자들의 74.7%는 투표할 때 후보의 교육 정책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아 높은 정책 중심 성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번에 교육감 선거가 함께 치러진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성도가 33.3%에 달했고, 교육감의 구체적인 권한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비율도 59.9%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기독교 사학을 포함해 전체 중고등학교 교사를 뽑을 때 필기시험 출제권과 합격 커트라인 결정권을 다름 아닌 교육감이 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려 77.4%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트워크 측은 교육감의 권한을 정확히 인지할수록 맹목적인 투표가 줄고 정책 중심의 참여가 유의미하게 늘어난다며, 한국교회가 기독교적 관점의 정책 분석 자료를 성도들과 시급히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설교를 전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역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일은 곧 선교라며, 기독 사학 회복과 기독 학부모의 소명 회복을 위한 공적 책임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내 아이가 교실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을지 결정하는 교육감 선거, 기독 학부모들의 철저한 정책 검증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시급해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2: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 DC의 정관계 리더들이 대거 모인 자리에서 한국교회가 한

0: 한미동맹의 성경적 가치와 영적 파트너십을 선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알라바스터 하우스 2026 리더십 서밋 기조 강연에서 급변하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신앙을 기반으로 형성된 신뢰관계인 페이스 팩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어로 강연한 이 목사는 미국이 건국 후 불과 250년 만에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한 비결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1620년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넌 뒤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렸던 건국 정신을 언급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믿음과 성경적 언약의 개념이 미국 번영의 토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근대화와 눈부신 경제성장 역시 141년 전 미국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과 6.25 전쟁 당시 미군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이종만 신임 총회장이 새 회기 교단의 신뢰 회복과 함께 은퇴 목회자 및 선교사를 위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종만 총회장은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교단 내 작은 교회 은퇴 목회자들과 은퇴 선교사들이 심각한 주거 및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 차원에서 은퇴 목회자를 위한 임대주택 주거비를 일부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며 응급재단 미가입 선교사들도 목회자의 준하는 혜택을 받도록 상시 지원 구조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의 청소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사회 속 미래 세대의 세계 시민성 함양과 초국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 YMCA는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중국 칭화대학교 등과 함께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2026 한일 중미 고교생 문화의식조사 국제연구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제학술 세미나에서는 4개국 청소년의 문화의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 청소년들이 디지털 활용 역량은 높지만 전통문화 이해와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문화 접근과 내면화 사이에 격차가 크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발제자들은 한국 청소년들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단순 정보 검색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핀란드의 뉴 리터러시 정책처럼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의적 문화 시민으로 성장할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생태신학자가 전 세계적 기후 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한국 교회의 신학과 영적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미국 드루대학교 캐서린 켈러 교수는 기후위기는 정치적 논쟁을 넘어 신앙의 본질과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켈러 교수는 오늘날 지구온난화를 초래한 성장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해 교회가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청지기 정신을 단순한 개인 윤리가 아니라 생태적 책임을 다하는 신학으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곳에 따라 늦은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순천 24도, 광양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콜로라도의 한 산에는 정말 나이가 많은 거목이 있는데요. 500살은 거들이 넘는 이 나무가 아주 오랜 세월 많은 위기를 버티며 꿋꿋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이 나무는 작은 묘목이었는데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상륙했을 때 이 나무는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다고요. 주변의 나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쓰러지고

뽑혀 나갈 때도 이 나무만큼은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계속해서 자라났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500여 년의 세월을 버티던 고목이 어느 날 완전히 말라서 죽어버렸는데요. 학자들의 연구 결과 원인은 바로 작은 딱정벌레였다고요. 벌레들은 단단한 나무의 외피가 아닌 부드러운 안으로 들어가 조금씩 조금씩 파먹기 시작했고 그 결과 벼락도 폭풍도 한파도 500년의 세월도 이겨내고 버틴 거목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작은 죄, 걱정,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좁먹게 하는 작은 벌레가 아닐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어떤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믿음의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그들이 비록 작은 규모였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법을 아둘람굴에서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두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아둘람굴에서 있었던 연습과 실천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도 의미 없이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비록 그 순간만큼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더라도 뒤돌아보면 그 모든 일이 내 인생의 다음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시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 뭔가를 준비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하시며 이끄십니다. 신자는 바로 그러하신 하나님, 그분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과 환경,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현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저 자신의 기호에 따라 판단하고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를 봐야 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과 만남 속에서 말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이해되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일하시며 이끄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7절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서 늘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국방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0,000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5월 2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아프리카에서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크게 퍼져서 네.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또 중국에 일하는 북한의 노동자분들이 폐렴에 걸리면서 귀국 조치도 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1: 네, 이 전염병이라는 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보건의식이 낮은 국가에서 또 크게 발생하잖아요.
0: 맞아요.
1: 특히 북한이나 아프리카는 작은 질병이 치명적인 곳입니다. 이 보건 체계도 온전하지 않아서 또 걱정이 큰 것 같아요.
0: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폐렴에 걸려도 사실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고 약도 많은데
1: 네.
0: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이 고칠 약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남북한 모두가 또 아프리카의 사람들과 세계 곳곳의 모든 사람이 아프지 않고 질병에 걸려도 빨리 또 회복되고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0: 네.
1: 특히 북녘에도 의약품이 잘 공급되고 그들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도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의 한 주를 기다릴게요.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한 줄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어디서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기다리는 동안 달빛마을의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찬양할게요.

0: OMP데이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나의 치료자 달빛마을의 찬양 함께 했는데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1: 네.
0: 뭐 지금 치료제가 너무나 비싸거나 아니면 방법이 너무나 어렵거나 그렇더라도 또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북한은 그조차도 약도 구할 수가 없고 치료 방법도 찾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아프리카에도 그렇고요. 너무나 많습니다.
1: 네.
0: 우리 삶이 매일매일 안녕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리고 안녕한 가운데 또 주시는 마음에 감동을 붙들면서 함께 기도의 한 줄로 나아가고요.
0: 네.
1: 또 곳곳에서 부르시는 그런 순종의 걸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 걸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OMP데이에서는 그 기도의 한 줄로 먼저 출발해보고 있어요.
0: 예.
1: 우물정 1069번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받고 있습니다. 5130님은 포항에서 출근길에 듣고 있습니다.
0: 네.
1: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한 줄 보내주셨어요.
0: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저도 기도합니다. 목포에서도 함께 남겨주셨고요.
1: 복음 통일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0691님 샬롬 반갑습니다.
0: 자, 안양에서 그리고 수원에서 서천에서 강릉에서도 이렇게 출석해 주시면서 북한의 아픈 분들이 모두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길 원한다고 우리 7861 성도님도 출석 체크와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1: 네.
0: 여러분 이런 북한 관련된 소식들 들릴 때마다 마음 모아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 북한에 의약품 보낸다든지
1: 네.
0: 이런 인도적 지원이 참 많았었는데 지금은 북한에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된 상황입니다.
1: 맞아요.
0: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재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1: 그러니까 적대적으로 우리를 규명하면서부터 계속 척을 지고 있는데
0: 네.
1: 이 사이에 정말 복음이 그치

0: 징검다리가 돼서
1: 아멘.
0: 우리의 기도가 징검다리가 돼서 함께 교류도 하고요. 그 통로에 복음이 꼭 들어갈 수 있기를 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1: 자, 오늘도 남북한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는 오 해피데이 목요일은요.
0: 그렇게 멀어진 마음의 거리를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퀴즈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남과 북의 청년들이 모여서 북한에 대해서도 통일에 대해서 그 소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샵 1069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고요.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하시면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는데 저도 어플을 깔고 이제야 남겨봅니다. 너무 좋네요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0: 네.
1: 다른 분들의 사연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적극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 한 뼘짜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0: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0: 차이!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의 어떤 표현의 차이가 이렇게 컸구나.
1: 네.
0: 하지만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표현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 좁힐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또 마음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좁혀가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날 마주했을 때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의 한 뼘 차이도 꽁트를 함께 들어보시고요. 이 신혼부부의 대화 가운데

0: 북한 출신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1: 예.
0: 여기에 알쏭달쏭한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1: 저희가 근데 힌트도 준비했습니다.
0: 그쵸.
1: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 여러분은 적극 참여할 준비만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어플로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0: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 후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 뼘 차이.

0: 여보, 문자 세 통이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나한테 뭐 악냥한 거 있었어요?
1: 악냥? 고양이 울음소리 비슷한데? 내가 언제 자기한테 앙 이랬어?
0: 아니 울음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기다리면서 마음이 좀 들썩였을 때 쓰는 말이에요.
1: 아 그러면 맞긴 하네. 자기 답장이 안 와서 나 혼자 괜히 서성거렸거든.
0: 그럴 줄 알았어요. 여보가 표정이 딱 그러더라니까.
1: 에이 내가 언제 그렇게 티 많이 났어?
0: 티? 아유 여보는 티가 아니라 대형 현수막으로 걸려있었어요.
1: 아 참. 아 그래도 답장 오니까 바로 기분 좋아졌는데.
0: 그러면 됐어요. 악냥해도 또 귀여우니까 용서할게요.

0: 여전히 신혼이네요. 언제 답이 올까 계속 기다리는 남편의 모습.
1: 앙양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신혼이라서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0: 나중에는 답을 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되겠지만, 자 오늘 앙양하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되게 생소해요, 그렇죠?
1: 네.
0: 자 어떤 뜻일지, 북에서 쓰는 말이고요. 앙양하다.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굳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1: 안타까워 속을 태우고 마음을 조이다.
0: 안타까워서 속을 태우고 마음을 조이다. 자 2번
1: 상냥하지 않다.
0: 안 상냥하다 이런 의미인가. 상냥하지 않다. 안타까워하면서 속을 태운다. 그러니까 마음을
1: 네.
0: 조이는 거죠. 조리는 거죠.
1: 네,
0: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이
1: 상냥하지 않다.
0: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정답 남겨주십시오. 힌트 좀 주세요.
1: 이 앙양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참 대중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수험생을 좀 부모님이 앙양하게
0: 그렇죠.
1: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고
0: 네.
1: 아니면 요 신혼처럼 연애 초창기에 있는 친구들이 앙양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 꼭 연애 초기여야만 되는군요. 어떤 결과나 연락, 기다리던 결과나 또 연락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1: 취업 준비생들도 그렇네요.
0: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 문자를 주시는 분 가운데 내가 당첨이 될까 안 될까? 예, 송구합니다. 자, 어쨌든 앙양하다라는 의미인데 모두가 네. 이런 마음 없었으면 좋겠어요.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0: 그렇죠? 자, 1번
1: 안타까워 속을 태우고 마음을 조이다.
0: 2번
1: 상냥하지 않다.
0: 야, 정답 어디로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연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0: 네,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목요일의 코너 바로 이어드립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함경북도에서 왔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도 함경북도에서 온 사랑입니다.
5: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6: 서울에서 온 보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0: 오늘도 이렇게 북한 출신 청년 두 분과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8: 여러분, 통일이 되면 한국교회에 가장 먼저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북한 교회 재건인데요. 지난 199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운동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관심도 시들해진 듯하지만 통일이 되면 북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 교회 재건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단지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일까요? 오늘은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남북한 청년들의 생각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가 통일 이후에는 북한의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꿈들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재건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러분은 북한 교회 재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4: 저는 많이 들었어요. 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이게 달력에도 항상 보면 그 신의주 교회가 나와 있거든요. 네, 주보 자체가 신의주 교회래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 신의주 교회예요 하니까 신의주 교회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그린 건데요 하니까 원래 있었던 교회를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라고 하는데 네. 뭐 늘 보면서 아 진짜 옛날에 제가 북한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교회가 생각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0: 지금도 이제 주보에 항상 그려져 나오는 네.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에 다니고 계시고
4: 네.
0: 네. 그래서 들어보셨고 또 다른 분들은요?
9: 저는 사실 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본 경험은 되게 드문 것 같은데
0: 네.
9: 대신 평양 대붕, 같은 예전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6: 맞아요. 그 해방 당시에 한반도에 약 2,8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개신교 교회가 있었대요.
0: 네.
6: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장로교,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북한이 갈라지고 나서만 해도 그때도 예배를 계속 드렸었대요.
0: 맞아요.
6: 그런데 5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좀 본격적으로 그 김씨 일가가 신격화되면서 이제 좀 탄압이 심해지면서 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0: 하더라고요. 맞아요. 크리스천들이 추방되고
6: 맞아요.
0: 그러면서 교회가 사라졌는데 해방 이전에는 우리 남쪽보다는 북쪽의 교회가 훨씬 많았고
6: 맞아요.
0: 성도들도

0: 좀 많았으니까 어쨌든 또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깊은 교회들 가운데 북에서 내려오신 성도님들이 세운 교회들이 많죠. 중심이 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1: 많죠.
0: 그래서 당연히 북한 교회 재건에 대한 꿈을 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90년대에는 한기총을 중심으로 북한 교회 재건 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래서 각 교회들의 한 교회씩 매칭해 가지고 통일 이후에는 이 교회는 북한의 어느 교회를 재건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미리 재건 건축 헌금을 모으고
2: 마니또처럼 매칭해 주는 거예요.
0: 맞아요.
1: 우와, 너무 좋다.
0: 그렇게 했었던 기업도 있어요.
1: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0: 맞아요.
1: 네.
0: 우와,
3: 그래서 신희수
1: 네, 신희수 교회가 이게 주보에 항상 나오는 교회가 재건된 교회 모습이고 네. 그리고 이때까지 지금 그 헌금이 쌓인 돈이 엄청나다고 그 재건 맞아요. 북한 재건 교회를 위해서 쌓인 돈이 네, 그래 많이 들었어요.
4: 그렇구나.
3: 아니 근데 북한 교회 재건 백서를 읽어봤었어요.
0: 네.
3: 그 재건 백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좀 교차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모든 교회를 매칭해서 분단 전에 있었던 교회를 다 회복하려는 움직임 너무 감사하다. 근데 동시에 약간 김빠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북한 교회 재건이라는 말이 성립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 왜냐면
3: 북한 교회는 지금 만약에 김정은 정권의 탄압이 없었다면 그분들은 어차피 그분들이 일어나서 이미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억압 때문에 확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재건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억압만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네.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을 막 들어가서 막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듯한 부담감을 갖고
0: 그러니까 있잖아요. 남한 교회가 주체가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3: 네.
0: 말씀인 거예요.
3: 이미 북한에 준비된 성도들이 분단되기 전부터 그렇다기 성도들도 있고
2: 맞아.
3: 외부에서 만나고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0: 맞습니다. 네.
3: 그런 분들이 막 복음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딱 그 제재가 거치는 순간 그분들이 막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를 먼저 하고 차라리 극동방송이 먼저 들어가서 방송을 통해 복음을 더 흘려보내고 그분들이 주도로 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1: 좋은 생각이
3: 진짜 좋은 생각이다.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우는 것 같아서
1: 아니에요.
0: 네.
1: 너무 좋은 생각이죠.
0: 새로운 또 시각과 방향을 알려주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 교회를 재건한다라고 생각하면 무너진 교회 건물을 다시 세우고 그 교회 건물 중심으로 이제 성도들이 모일 수 있게끔 또 새롭게 전도해야 된다라는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교단체들마다 추산은 다르지만 적게는 20만에서 많게는 뭐 4, 50만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라고 지금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크루터기 성도들 또 중국을 오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전도된 성도들 저희 극동방송처럼 방송 선교나 이렇게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북한에 지금 있습니다.
3: 네.
0: 그러니까 이분들이
3: 맞아요.
0: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 있게 예배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3: 네.
0: 그게 한국교회 참 중요한 일이다.
5: 아,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왜 지금 남한에서도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열 수 없는 교회에서 찬양팀들이 사역을 하러 가서 수련회를 열어주고 또 악기를 가르쳐줘서 찬양팀을 꾸려주는 사역을 하기도 하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5: 이런 부분에서 서포트를 해줘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너무 좋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3: 그러고 예배가 골목마다 막 찬송이 나오고 너무 설레가지고
2: 철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남한 사람들 갖고 있는 하나의 편견이 왠지 사람들은 다 평양에 몰려있을 것 같으니까 또 얘기를 듣는 것도 평양 중심의 얘기다 보니 다 평양으로 갈 것 같아요.
0: 그렇죠.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려있고
1: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평양이 좀 많이 고립되고 좀 세뇌를 많이 받고 한 지역이잖아요. 그럼 제 생각엔 평양은 마지막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또
0: 오히려 이제 그 전도하고 선교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1: 그러니까 지방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평양을 시작을 하지 않을까.
2: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아까 말씀하신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주로 계신 곳이 평양이 아니라 국경 근처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성도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시기 시작한다면 평양보다는 지방 중심이지 않을까.
0: 맞아요. 이제 뭐 북한 전역에 각지에 지하교회가 있다라는 선교단체의 보고들도 있지만 또 중국을 오가면서 아무래도 국경 지역의 분들이
2: 그렇죠.
0: 선교사님들에게 또 훈련

0: 받고 다시 파송돼서 그곳에서 지하교회를 했고
1: 맞아요.
0: 또 북한에서 크리스천들이 많이 중국 국경 지역으로 몬성이나 그래. 이런 곳으로 추방을 많이 당했어요. 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오지라든지 네. 그래서 그곳에는 이미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고 또 신앙인의 집안이 계속 거기에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곳에서 성도들이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2: 네. 네. 네.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한국에 와서 이게 교회들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만약 통일이 된다면 모두 각자 자기 집에 가서 사랑을 나눠주고 동네에서 사랑을 나눠주고 하면 그게 교회 재건이지 딴 게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0: 어떤 건물을 세우기보다
2: 네, 서로가 각자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동네에서 전파하고 하다 보면 네. 그게 다 천천히 이게 복음이 스며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예.
3: 너무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요즘 사복음서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주로 하셨잖아요.
1: 네네.
3: 그래서 저희도 북한에 갔을 때 북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시는지
2: 네.
3: 느껴지지
2: 네.
3: 않을까. 그러면서 네. 건물이 세워지기보다는 먼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2: 맞아.
3: 모이는 모임 네. 중심으로 네. 먼저 네. 좀 공간이나 이런 게 마련되면 좋겠어요.
1: 네. 네.
4: 사실 보라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계속 했던 고민이 그거예요. 탈북민 선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 교회에서 탈북민을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 맞아요.
4: 그냥 마음을 쉽게 안 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실질적인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의 첫 단추가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저는 전도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맞아요.
4: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려면 일단 북한 주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흔히들 우리가 북한 교회를 재건한다고 하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교회 건물 지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 오늘 한국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 통일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북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0: 네. 그러니까 이 땅에 먼저 와 있는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2: 그쵸,
0: 우리
2: 네.
0: 탈북민들에게 전도해본 경험.
4: 네.
0: 이분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복음을 네. 받아들이게 노력해본 경험이 네. 사실 통일 이후에 정말 큰 네. 경험이 될 거거든요.
4: 네. 네. 그리고 꼭 탈북민이 아니어도 우리 지방이나 거리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시를 해봐야 북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않을까.
3: 공감되네요.
0: 맞아요.
3: 제가 방금 철수님 말씀하신 그 시도를 해봤던 사람이거든요.
0: 네. 직접 전도를.
3: 북에서 온 언니를 네. 이제 너무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언니가 나도 믿고 싶은데 믿기가 어려워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너무 안타까운데 북한에서 하도 맨날 세뇌 당했던 내용이랑 성경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2: 네.
3: 거예요.
2: 맞아요.
3: 비슷해서 어느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약간 PTSD처럼 분명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거 알지만 네. 그럼에도 옛날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1: 네.
3: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진
1: 네.
3: 부분이
1: 네.
3: 있다.
1: 네.
3: 이런 걸 어떻게 좀 극복 내지는 좀 열린 마음의 시초가
1: 네.
3: 어떻게 되셨는지
1: 네.
3: 궁금해졌어요.
4: 그래서 저희가 네. 그 북한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몇 번 전해본 경험이 있는데
3: 네.
4: 그럴 때 똑같은 반응이세요.
3: 아,
4: 근데
3: 그래요?
4: 그때 창세기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주체 사상에서도 우리가 모든 걸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0: 네.
3: 네.
4: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다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걸 가진 능력이 있는 건 맞다. 근데 주체 사상은 만들어진 지 70년이 조금 넘었다. 성경은 몇천 년이 지났다. 뭐가 뭘 따라한 거냐. 그랬을 때 오히려
0: 야, 되게 논리적으로
2: 오리지널
3: 대박이다.
4: 왜냐면 그렇게 북한
0: 누가 원조냐.
4: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아 이게 따라한 게 맞네.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체제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게 북한 주민은 이미 그 킹덤 시스템의 훈련이 딱 돼 있어요.
0: 네.
4: 그 긴밀성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완전 충성스러운
0: 그러니까.
4: 성도가 되거든요.
2: 근데 그게 조만간 되지 않을까요? 그 김일성이 주체 사상이 점점 지금 약해지고 있는 걸
4: 네네.
2: 보면 조만간 그게 거치고
0: 네.
2: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게 좀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3: 네. 그랬으면 좋겠다.
5: 저도 교단이 지금 한국 교회도 엄청나게 많
1: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교단별로 북한의 교회 재건에 대해서 다루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니까
3: 네.
1: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복음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3: 경쟁하지 않고
2: 네. 네. 맞아요.
0: 뭐 이제

0: 그 선교하는데 효율성을 따지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저희는 그래서 극동방송은 AM 방송이 한 달에 뭐 전기료만 수천만 원이 들어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이런 비용을 지불하면서 오늘도 70년째 이렇게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각 교단에서 지금 뭐 협의회도 만들고 해서 각 교단별 북한 선교부에서 어떻게 통일 이후에 북한 교회 재건하고 선교를 할까 논의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혼 구원이라는 이 본질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탈북민에게서라도 탈북민 먼저 선교하는 어떤 경험 그리고 전도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계속해서 심으셔야 돼요. 각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저희 극동방송을 계속해서 복음 통일과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였어요. 예, 각 교회에서 서로 좀 나누고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 찰스,
3: 사랑이,
1: 찬송이,
3: 보라였습니다.
4: 너와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라에서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일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채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선물 오늘은 어떤 분들이 받게 되실까요? 지금 황량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1: 네.
0: 자, 오늘 한편차의 문제는 앙냥하다였습니다.
1: 1번이 안타까워 속을 채우고 마음을 조이다. 2번이 상냥하지 않다였는데. 네. 정답은 1번 안타까워 속을 채우고 마음을 조이다입니다.
0: 네. 용례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앙냥한 모양이지. 뭔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랑 사귀자라고 했을 때 그 답을 기다릴 때.
1: 아, 그때도 뭐 있고.
0: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그렇고.
1: 그리고 교회 가자고 했을 때도 앙냥한 마음일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선물 받고 싶어서 오늘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셨는데 당첨이 될까 말까. 작전 기도하고 계셨던 분은 안 계시죠? 자, 오늘 안타까워 속을 태우고 마음을 조이다. 저희가 혹시 그렇게 만들어드렸다면 송구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기뻐하실 테고.
1: 네.
0: 혹시 당첨이 안 됐더라도 서운해하지 말고.
1: 맞아요.
0: 다음에 또 기회가 있잖아요. 오늘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답장을 드릴 겁니다.

0: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매일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때요?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또 선거들이 쓰는 말, 북한 주민들이 쓰는 말이니까 또 관심이 가시실 거예요. 그렇죠?
0: 맞아요. 네. 6150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빨리 통일되어서 이렇게 배웠던 북한 말 이야. 마음껏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1: 네.
0: 맞아요. 맞아요. 얼른 썼으면 좋겠어요.
1: 자, 그리고 부산에서도 문자 주셨는데 오늘도 복음 통일을 기도하면서 정답 보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가져주시고 그리고 6801님도 북한에도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 북한에서도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데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셨거든요. 오늘도 북녘의 누군가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이거 남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0: 맞아요.
1: 야, 서로 잘 소통하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답장 받으실 링크 꼭 입력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끝 찬양으로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아이자야 61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OFD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1: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나진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북극동 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5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모시고 50주년 예수동의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0-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로브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순천 금당 동부교회에서 도약이란 주제로 학교기도 모임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크로스로브 대표 고은성 목사를 강사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2064-4558번, 4558번 김대승 간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 대책 예방 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 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 합동 순천노회 학생 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5100-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갈궜어 밭갈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대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깨끗해지고 메말랐던 나무들은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삶의 비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요, 결국 평강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준비를 했는데 파송의 노래입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참 평안이요 또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함께 기억하며 우리 사명의 길 또 파송의 길을 이어가는 2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예수 전도단의 파송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파송의 노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찬양을 들으면 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이 찬양 또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각자의 마음속에 다를 텐데 오늘도 이 찬양의 곡조처럼 또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달려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퀴즈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또 이번 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또 많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 있을 텐데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관련된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합니다. 네, 성경 문제 퀴즈 나갑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것이 아닌 것은? 나타난 것이 아닌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것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좀 어렵죠? 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2번 불의 혀 같은 것, 3번 큰 지진, 4번 각 나라 말로 말함.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것이 아닌 것은? 1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2번 불의 혀 같은 것, 3번 큰 지진, 4번 각 나라 말로 말함. 정답을 아시는 분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선물 협찬 소개합니다.
1: 2시에 왔습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여수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여수 원조 딸기모찌 선옥시에서 딸기모찌를,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0: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선물 협찬 추가로 더 있습니다.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오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턴 힐링카페에서 벨루스턴 프리미엄 온열체험 스톤테라피 10만원 상품권 준비되어 있고요.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번 쓰면 또 찾게 되는 칫솔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고 선물 협찬 함께 하실 기업 있다면 선물 협찬 가능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찬양 계속해서 이어 듣고 오신 후에 오늘 지역교회 행사 소식, 지옥교회 소식까지 이어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자.
3: 이거.
2: 이렇게 해서 의견 없이 하는 거
3: 연습이에요?
2: 우리끼리.
3: 이렇게 해서.
2: 얘들아. 하나, 둘, 셋.

0: 오늘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지역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전화 인터뷰 준비되어 있는데요. 순천 별빛교회 고은숙 목사님 전화 연결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이제 개척한 지 4년차 접어들었고요. 순천 별빛교회 담임하고 있고 또 크로스러브라고 하는 청소년 청년 사역단체 네, 대표로 사역하고 있는 고은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아실 분은 충분히 또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2시 왔습니까? 제가 처음 방송 시작하면서 한동안 함께 2시 목요일마다 있었을까요, 목사님?
1: 네, 목요일마다.
0: 그렇죠. 목요일마다 우리 목사님 또 찬양도 들려주시고 또 그리고 또 청년들의 간증도 들려주시고 귀한 시간으로 함께 보내주셨던 목사님 오늘 또 함께 인터뷰로 또 좋은 소식 남겨주게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1: 아, 또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 이번에 어떤 행사 또 그리고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 행사 소식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제가 크로스러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학생 기도 모임에서 출발했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고 자란 청년들이 지금 함께 사역을 해주고 있고요. 학생 때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학교에서도 기도 모임을 가지고 서로 자신의 속마음을 네. 선생님이나 부모님께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기도 모임 때 나누고 함께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큐티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이 성장했던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0: 네.
1: 예, 근데 또 아시다시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많이들 방황을 하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근데 그때의 기억이 그 학생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방황했지만 또 돌아온 청년들이 이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또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이 사역에 뛰어들어서 학생들이 정말 그 나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복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중요성을 깨닫고 함께 사역을 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요즘 성경학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되고 침체되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마냥 침체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다시 학생 기도 모임 연합 운동입니다.

0: 네, 이 기도 모임 연합을 통해 학생들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내는 모습을 연습과 훈련하고 또 성장할 수 있고요. 또 요즘은 신기하게도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모여듭니다.
1: 네.
0: 예, 요즘 참 이게 이해 안 되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기도 모임을 하면은 제가 방문을 하잖아요. 학교를. 네.

0: 그 이상은 이제 교회를 경험을 많이들 했었고 네.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면 좀 그런 게 많은 세대였다면 요즘은 아예 교회 문턱조차 넘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0대 분들은 네. 네. 10대 이하 아이들은요.
1: 예.
0: 그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교회로 또 연결이 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게 소망이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이 침체되어 있었고 우리 크로스로브도 많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이제 다시금 도약을 해보자. 학생들 우리 다음 네. 세대들 사역 다시 한번 힘내보자. 이 마음으로 하나로 뭉쳐보자. 라는 그 마음으로 도약이라는 주제로 찬양 집회 다시 한번 열게 됐습니다.
1: 네. 이번에 목사님 또 인터뷰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이 또 이렇게 기도 모임에 오고 있다. 네. 라는 그 감동이 전해지는 것 같고요. 목사님 그 친구들이 친구 따라오는 거죠?
0: 네, 그 친구 따라 소개를 받아서 와가지고 또 열심히 참여하고 각 교회로 또 연결이 돼가지고
1: 네.
0: 믿음 생활을 하고 성장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보통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일 것 같은데
0: 네.
1: 또 고등학생들이면 굉장히 바쁜 시간이잖아요.
0: 네, 네.
1: 네, 또 그 시간에 또 이렇게 기도 모임에 참여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목사님. 혹시 네. 이 학생들이 앞으로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신앙 성장이라든지 또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 정착시킬 건지에 대한 그런 목사님만의 또 노하우가 있으신지도 잠깐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0: 학생들은 아무래도 친구, 10대들은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함께 모이게끔 그래서 그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요즘 교회들도 소그룹이 많이 뜨고 있는데
1: 네.
0: 비슷한 이런 취미나 아니면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끼리 묶어졌을 때 이게 많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처럼
1: 네.
0: 우리 10대들도 그들의 이 공감대들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들끼리 묶어주고 근데 그냥 마냥 휘발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1: 네.
0: 말씀 교육과 함께 가면서
1: 네.
0: 교회들과 연계를 시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음으로
1: 네.
0: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1: 네.
0: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1: 학생들이
0: 네.
1: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면 정착하기가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이렇게 기도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소통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어서 참 그런 장점들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그래서 아이들 특히 뭐 예전만이 아니라 요즘도 그렇고 특히 아이들은 먹을 거에 굉장히 반응을 하더라고요.
1: 예,
0: 예, 그래서 간식 뭐 가져가고 저희가 학교 기도 모임 방문할 때
1: 네.
0: 간단하게 햄버거 뭐 가져가기도 하고 피자
1: 네.
0: 같은 거 가져가고 치킨 가져가고 하는데. 그때 안 믿는 아이들도 오더라고요. 요즘 배부른 시대여가지고 이런 걸로 모일까 싶은데 예, 친구들끼리 해서 그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모이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1: 네.
0: 생겨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는데 각 교회들이
1: 네.
0: 마음을 모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1: 중요하죠.
0: 네. 투자하고 어떻게 보면 네. 막 긴장 뭔가 열매를 보거나
1: 네.
0: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1: 그렇죠.
0: 단부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지금도 예,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1: 목사님 그러면 지금 아마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우리 목사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싶으신 교회들 있다면 우리 목사님께 꼭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연락처가 네. 어떻게 될까요?
0: 네, 제 연락처는 010-8666-9836번입니다.
1: 네, 9836-8666번에 983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네. 행사 주제가 도약이란 네. 주제로 진행이 되고 이 행사를 통해서 또 앞으로 기대하는 점, 목사님께서 품고 계신 그런 사역의 방향점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지금 이 찬양 집회를 통해서 지금 학생들이 모여들기를 또 각 교회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는 또 기도 모임을

0: 하고 있는 인도하고 있는 친구의 간증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증을 통해서 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또 함께 기도하러 격려해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사역이 각 교회들이 필요성을 함께 느끼고 동역하고 동참하고 이 시대에 어두운 시대고 좀 침체되어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소망이 있고 일하고 계시니까 모두 함께 해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참가 비용이 있을까요, 목사님?
0: 아니요. 저희는 예, 참가 비용 없이 그냥 누구든 오시면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순천 별빛교회 고은석 목사님 전화 연결해드렸습니다. 행사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8666번에 9836번 우리 고은석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도시왔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히즈가든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인터뷰 또 지역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 하여서 퀴즈 문제 한번

한번 더 올려드립니다. 오늘 퀴즈 문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라는 문제를 올려드렸었죠. 보기 드립니다. 1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2번 불의 혀 같은 것, 3번 큰 지진, 4번 각 나라 말로 말함이라는 퀴즈 문제를 올려드렸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시왔습니까?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 발표를 할 텐데요. 정답은 큰 지진입니다. 큰 지진이라는 이 단어 3번으로 올려주신 분들 중에 제가 추첨을 통해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릴 거고요.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시간은 여천교회 후원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날입니다. 오늘은 여수달천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감람산에서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승천주일입니다. 이 승천주일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는지 또그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얘기를 할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승천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은 왕으로서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보면은 왕들 가운데에는 때때로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궁궐 밖으로 나가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호위무사 몇 사람만 데리고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민심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삶을 직접 바라보면서 나라의 형편을 살펴보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민정을 살핀 왕은 다시 궁궐로 돌아와 왕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예수님의 탄신을 노래하였고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은 왕으로서의 경배였습니다. 또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주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호산나로 맞이하면서 받들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단순히 신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왕이셨고,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왕이셨으며, 승천하신 이후에는 왕으로서 영광 가운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승천은 왕 대신 주님께서 영광의 왕자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왕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자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왕이라고 하면 세상의 권세자를 의미합니다. 자기를 거스르는 자들을 무참하게 심판하는 심판자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런 통치자일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면서도 우리의 보혜사로 통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미 보혜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혜사가 누구일까요?

0: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 위로자다, 대언자다, 혹은 변호자다,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아버지 앞에 변호하고 계시는 중보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때 결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말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까지 우리의 삶은 수많은 죄의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중보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계시니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될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였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는 소리치며 예수님의 대답을 요구합니다. 보소서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 중에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사람 예수님 곁에서 떠나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어지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다 가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단순히 용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간구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더 이상 세상의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 서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지역교회를 섬기는 여천교회 후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수달천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천남로회 장로연합회 회장 김철 장로님이 보내드리는 1분 찬송이었습니다.
1: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즐거운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을 하겠는데요.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자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요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거나 예배가 중단됐던 분들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요. 잠시 뒤에 한 가정을 초대해서 그 가정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색다른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끼라 라디오 예배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에 아뢰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잠깐 떠나 계신 분 계신다면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라이브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요, 오늘 라디오 예배는 특별히 찬양사역자 정자례 집사님 가정 전체를 저희 스튜디오 안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정자례 집사님, 아마 우리 이제 극동방송 잘 들으시는 분들은 이 정자례 집사님 찬양을 제가 이제 새끼라해서 많이 틀어가지고 네. 아실 거예요. 이름이 참 멋지잖아요. 잘해, 뭘 잘해, 뭐든지 막 잘해. 제가 직접 보니까 네. 뭐든지 잘하더라고.
1: 아이고 부담스럽네요 지금.
0: 제가 이 찬양을 우리 새끼라해서 많이 틀었는데 잘 부르고 네.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0: 자, 이 정자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 정자래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본명이시죠? 정자래.
1: 아, 맞아요. 본명입니다. 예, 어디 본명. 가면 예. 이제 제 이름이 그냥 활동명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꼭 말씀을 드리죠.
0: 그러니까
1: 실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드리면 예. 제가 깜짝 놀라고 그러니까. 저희 신랑 이름 얘기하면 더 깜짝 놀라고.
0: 그러니까. 네, 그래. 우리 찬양 가수들이 이렇게 네. 좀 이렇게 바꿔서 하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본명이냐 이런 네, 질문 맞아요. 많이 하실 것
1: 맞아요,
0: 같은데.
1: 맞아요, 맞아요.
0: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뭐든지 이렇게 좀 잘하셨습니까?
1: 아니, 울기를 잘했던 것 같은데.
0: 아, 그래가지고 정자래. 울기를. 네, 알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우리 남편분 본인이 한번 좀 성함 좀 소개해 주십시오.
2: 네. 네, 안녕하세요. 안식년입니다.
0: 죄송합니다. 제가 네. 웃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제 성함이 네. 안식년.
2: 네, 네.
0: 집사님이시죠?
2: 네, 맞습니다.
0: 안식년 집사님. 혹시 부모님이 목사님이신가요?
2: 아, 그렇지는 않고요.
0: 예, 예.
2: 할아버님께서.
0: 아, 할아버님께서.
2: 네,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예, 예. 믿음이 있으셔.
0: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안식년.
2: 네, 네.
0: 아니,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네. 목사님이셔서 목회하시다가 안식년 때 혹시 태어나셨나 해가지고
1: 그러니까 예. 안식년 씨랑 저랑 중학교 동창이에요.
0: 아~
1: 중학교 동창인데 예. 안식년이라는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예, 제가 예. 엄마 아빠한테 우리 반에 예. 안식년이라는 이름이 있다 했더니 아, 예. 저희 엄마 아빠가 정색을 하시면서 예, 예. 걔랑 놀지 말아라. 내가 왜 이랬더니 예. 이제 이단 이단의 아, 그런 아, 자식 같다.
0: 아,
1: 그래서 제가 네. 너무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네. 어떻게 한 반에서 말을 안 하고 지내나.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그럼 확인을 해야 되냐 했더니 어느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면 네.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최초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0: 진짜.
1: 자고 그 다음날 물어봤더니 동네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0: 아, 동네.

0: 그래.
1: 그래서 다 그렇구나. 놀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아. 중학교 동창인데 네. 결혼까지 했군요.
1: 네,
0: 친구였잖아요.
1: 친구였죠.
0: 친구였는데 결혼까지. 네. 와. 네. 그때부터 좋아했구나. 중학교 때부터
1: 저한테 조금 쪽지 보내고 그랬어요.
0: 그랬구나. 자 우리 가운데서 지금 막 웃고 있는 우리 아들 딸. 자 우리 아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2: 안녕하세요, 안시엘입니다.
0: 안시엘. 네. 어, 또 L 들어갔네. L.
1: 네.
0: 어,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또
1: 아,
0: 또 시엘이 네. 너무 반가워요. 네. 믿음직스럽고 아빠를 상당히 닮았네요.
1: 어, 예, 어. 갈수록.
0: 갈수록.
1: 네네네.
0: 지금 몇 학년?
2: 6학년.
0: 6학년. 어, 혹시 사춘기?
1: 아직은.
0: 아직은. 아직은.
1: 아직은.
0: 아직은.
1: 네,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금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 보니까.
1: 그렇죠.
0: 어, 아닌 것 같아요.
1: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0: 사춘기 네. 이런 데 데려오기 쉽지 않거든요.
1: 그렇죠.
0: 자, 우리 옆에 막둥이 본인 소개.
3: 안녕하세요, 안시아입니다.
0: 와. 자, 다 소개했어요. 박수.
1: 박수.
0: 자, 우리 시아. 우리 막둥이 딸. 시아까지 아 우리 네 명 든든합니다 우리
1: 네.
0: 우리 새끼라에서 이렇게 가족 전체가 왔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가지고 보니까 오늘이 또 부부의 날
1: 어.
0: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저는 예. 사실 오늘이 부부의 날인지 모르고
0: 네.
1: 이제 스케줄상 아 이 날이 좋습니다라고 예. 했는데
0: 네.
1: 마침 부부의 날이었고요.
0: 예.
1: 그리고 섭외 요청에 사실 우리 신랑이 없었잖아요.
0: 예.
1: 근데 예. 이제
0: 같이 하자.
1: 가정에 예, 가정에 어. 기둥이 와야 된다 해서 지금 반차 쓰고 왔습니다.
0: 올 반차 쓰고
1: 예,
0: 반차 아이들은 좋대.
1: 좋대. 정말 삶을 내어들이 왔어요.
0: 애들은 좋아하네 지금. 애들은
1: 많이 좋대.
0: 좋아하잖아요. 어, 방송 방송이어서 지금 좋대했어요. 잘했어요. 자 여러분 전국 생방송으로 가정의 달 우리 가정 전체 찬양사회자 정자례 집사님 가정이 왔습니다. 남편 성함은 안식년. 예, 안식년이시고요. 우리 안시엘. 안시하 아들 딸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도 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요.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우리 아이들도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 신청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요.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와 신청곡 받는 은혜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 이쪽으로 아니면 앱 메시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 네.
0: 오늘 첫 곡은 네. 어떤 곡으로 할까요? 첫 곡.
1: 아, 첫 곡은요.
0: 예.
1: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0: 아. 아 봐라.
1: 네.
0: 봐라 우리 즐거운 우리 집. 뭔가 이런 예.
1: 네.
0: 어, 이 곡이 보니까 어, 우리 시아랑 시엘이는 이 찬송 알았어요? 응?
3: 처음에는 몰랐는데.
0: 처음엔 몰랐죠.
3: 네.
0: 이게 사찰의 봄바람과 같은 이런
1: 네.
0: 가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인데
1: 네.
0: 그거에 비하면은 많이 모르더라고요.
1: 아, 이 찬양이 예, 예. 그래서
0: 예.
1: 사실 이 찬양을 이제 부르게 됐다고 한 날부터
0: 네네.
1: 저희 가정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0: 오,
1: 네, 그래서
0: 네네.
1: 꼭 이제 자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0: 네네.
1: 그래서 가정 예배 때
0: 네.
1: 오늘 부를 찬양을
0: 네.
1: 계속 불렀어요.
0: 계속
1: 네, 네, 부흥이 하려고 왔습니다. 네.
0: 예,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1: 네.
0: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이런 거죠. 우리 시아는 영원히 영광에 사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기쁜 곳?
3: 네.
0: 어디에요?
3: 천국.
0: 와, 딩동댕. 이야, 잘하는구나, 역시. 자, 우리, 오. 연예인 가족, 우와. 그렇죠, 우리 기독교계 연예인. 우리 정자리 집사님 가정입니다. 어, 너무나 행복한 가정인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안식년 선생님 가족 화기애라고 3113번님.
1: 네.
0: 아시는 분이실까? 예, 이렇게 또 보내셨네요.
1: 아,
0: 맞습니다. 우리 정자리 집사님이 전북극동방송 또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 선생님이시잖아요. 또 와,
1: 네.
0: 3387번님이 또 물어보시길래
1: 네.
0: 자 우리 가정 어, 우리 가정의 달 5월 또 부부의 날 생각하시면서 이
1: 네.
0: 시간에 우리가 잠깐 제가 기도하고
1: 어,
0: 오늘 라디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1: 네.
0: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며 어, 우리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바라면

0: 하셔서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정자례 안식년 집사님 가정과 함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0: 아멘. 아멘. 짝짝짝 뭐 이렇게 아이들 찬양 소리 너무 좋아요라고 하시고요. 오늘은 저를 위로해 주고 계신다고 또 이런 문자도 있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네요. 라이브 짝짝짝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남편이랑 비가 온 후에 밭에 와서 극동방송 크게 틀어놓고 풀 뽑으면서 듣고 있어요. 야채가 많이 자랐네요. 주위에서 찬양 소리 듣고 다가오고 있네요. 라고 이렇게, 와, 막 부러워서 남겨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방송 출연해서 찬양하는 거 얼마나 지금 진짜 저도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고 너무 보기 좋아요. 내 미래 아들아, 너의 이름은 오늘 정했다. 안식년. 진짠가요? 우리 5026번님? 네?
1: 그래서 조금 저희 아주버님 성함은
0: 예.
1: 안식일이세요.
0: 안식일,
1: 네,
0: 안식년.
1: 그렇습니다.
0: 작정을 하셨구나,
1: 예,
0: 부모님께서.
1: 작정하시고.
0: 예. 아, 반갑습니다. 보기에 좋은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라고 하면서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이 곡을 애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1: 아,
0: 같은데.
1: 그러니까요.
0: 예.
1: 네.
0: 우리 안식년 집사님 아시나요? 주의 발자취. 자, 저랑 동명 2인분이 들어오셨네요. 누굴까요? 누가 동명 2인분? 쉽지 않은데 이름들이 다 지금 쉽지 않은
1: 네.
0: 이름들인데요. 화목한 가정에 듣고만 있어도 흐뭇해집니다. 이렇게 또 충남 부여. 아, 주와 같이 길가.

0: 또 우리 또 우리 정자리 집사님이 또 녹음하신 음원도 있는데 이 곡 이따가 저희가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7797번님도 정자리님의 주와같이 길 가는 거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가족들이 나와서 찬양 드리는 게 참 좋아요. 우리 가족들도 모두가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3042번님 우리 3042번님은 우리 시혜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 안녕하세요. 새끼라를 즐겨 듣는 청주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찬양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신청합니다.
0: 그렇죠. 이 가정 또 찬송하면은 이거 빠뜨릴 수가 없죠.
1: 네.
0: 자,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1: 네.
0: 우리 안식년 집사님.
3: 네.
0: 오늘 방송 처음이시죠?
3: 네.
0: 정자리 집사님은 이제 방송도 몇 번
1: 네.
0: 해보셨고.
1: 네네.
0: 저랑 지난번에 우리 전도대회 서해도 같이 한번 옛날에 한번 봤었고.
1: 맞아요, 맞아요. 네.
0: 좀 이렇게 경력이 있으신데 오늘 우리 안식년 집사님은 좀 긴장되시겠어요? 예. 네.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3: 예, 너무 긴장돼서.
1: 아니, 지금 좀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같이 하자고 요청을 했을 때 굉장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0: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처음인데.
1: 그렇죠.
0: 처음인데 당연하죠. 예.
3: 원래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게 없었는데
0: 네.
3: 그 최근에 그 와이프 이제 동생 결혼하면서 그 축가라는 거를 맨 처음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래 부르면 되지 이랬는데
0: 나가니까 막 떨리죠.
3: 나갔는데 진짜 가사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0: 원래 그래요.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마이크 앞에 이 방송은 이제 많이 했지만 어디 가서 만약에 노래 부른다? 와, 너무 떨려요. 처음 해보는 건 다 떨립니다.
1: 맞아요.
0: 근데 우리가 아까 방송 직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 가정과 저와 또 우리 지금 어디선가 듣고 계시는 우리 누군가와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한다. 특별히 가정과 함께 찬양한다. 하나님 올려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5076번님 신청했는데 시아 알아요 이거?
4: 네.
0: 오, 이거 아는구나. 알겠어요. 자, 네, 여러분 신청곡들 보내고 계십니다. 일단은 3042번님이 신청한 곡. 정말 여러분 가정도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0: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가지고 찬양사역자 정자례 집사님 가정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막내 그 우리 시아, 그렇죠?
1: 네.
0: 시아는 몇 학년이에요?
1: 저 4학년이에요.
0: 4학년? 와, 너무 귀여워요, 시아. 시아 오늘 이렇게 생방송 출연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준비했어요? 마음이 어땠어요? 오기 전에?
1: 조금 떨렸어요.
0: 떨렸어요?
1: 네.
0: 지금은요?
1: 지금은 괜찮아요.
0: 괜찮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아주 밝고 되게 재밌어하는 얼굴인데 신기하고 재밌죠?
1: 네.
0: 시아 혹시 친구들도 혹시 이 방송 듣는 친구 있어요 지금?
1: 없는 것
0: 없어요,
1: 같아요.
0: 없어요. 얘기 못하고 왔어요. 지금 다 학교에서 지금 다 있겠구나. 오늘 조퇴하고 와가지고. 조퇴하고 와서 더 신나죠?
1: 네.
0: 자, 전국 생방송으로 우리 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7797번님이 저에게 마음을 열게 해준 첫 찬양이 정자례님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래요. 지금은 우리 아들들이 성장해서 기타 치고 찬양한대요.
2: 어머나.
0: 야.
2: 너무 감사하네요.
0: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네. 이 음원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자례 집사님의 버전이
2: 네.
0: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신나고 밝고
2: 네.
0: 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좀 그런 게 있어서 다른 가수보다 이게 저 좀 많이 틀었거든요.
2: 네.
0: 7797번님도 저하고 비슷한 마음이셨나 봐요.
2: 감사합니다.
0: 마음을 열게 해줬다. 와.
2: 너무 감사하네요.
0: 그러네요.
2: 네.
0: 자, 이 시간은 그러면요. 우리
2: 네.
0: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2: 네.
0: 즐거운 일 아닌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2: 네.
0: 그러니까 그 목소리도 그렇고 분위기가
2: 네.
0: 참 우리 부를 때 참
2: 예.
0: 그렇게 느껴졌는데
2: 네.
0: 이번에는 아이들과 우리 안식년 집사님과 함께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도 계시는 곳에서 우리 밝게 신나게 주와 네.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죠.

0: 아멘. 와, 참 이렇게 다 같이 부르니까요 신나고
1: 네.
0: 저도 진짜 기분이 좋네요.
1: 아우, 너무 좋네요.
0: 자, 우리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도 6학년 딸이 있는데요. 지금 사춘기가 와서 종종 서로 마음의 상처를 줄 때가 있는데요. 같이 나온 6학년 아드님, 해맑게 잘 웃고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롭다고, 너무 부럽다고. 0517번님, 사실 저도 부러워요. 저도 지금 사춘기 딸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 시아, 시엘, 정말 밝고, 예, 너무 좋네요. 또 의젓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신청곡들, 지금 주고 계시는데, 지금 신청곡 가운데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오늘 딱 보니까 딱이 분위기에 맞게 신청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시엘 시아 알아요? 예? 잘 됐다. 제가 그러면 악보를 찾아가지고. 참이 곡은 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많이 불렀던 곡인데 지금도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나 봐요.
1: 이 찬양이요,
0: 예.
1: 진짜 좋더라고요. 가사도 그냥 막 이렇게 발랄하게만 불러서 그냥 아,
0: 네네.
1: 좋은 찬양이다라고 했는데
0: 예.
1: 정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0: 예.
1: 얼마나 큰 죄인지를
0: 그니까.
1: 제가 살면서 느끼면서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대로 사랑한다 딱 하는 게전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이
0: 내
1: 찬양이.
0: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또
1: 그렇죠.
0: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 있는.
1: 그렇죠.
0: 예. 우리 시아도 알고 있죠? 자,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예전에 참 많이 불렀었는데
1: 맞아요.
0: 지금도 불려지는 찬양. 저는 3시 퇴근이라 항상 듣고 있는데 오늘 부부의 날이기도 하지만 31년 차 결혼 기념일이어서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부부의 날에 또 우리 0496번님 또 결혼 기념일을 맞으셨네요. 기술센터에 미생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면서 볼륨 크게 틀어놓고 계신다고. 이렇게 또 너무너무 부럽다라는. 아, 싹트네 나왔네요. 자, 일단은 우리가
1: 네네네.
0: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들을 모아서
1: 예.
0: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막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는데, 4학년이면은 6살, 5살. 아니, 깜빡했다. 아, 헷갈렸다. 10살, 10살. 맞죠? 한국 나이로 10살. 아닌가? 9살인가?
1: 아니, 10살 맞죠?
0: 10살 맞죠? 이야. 시엘이 실제로 봤는데 너무 예쁘고 귀엽다는 분이 계세요. 8845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2: 네네.
0: 이야. 오늘 5살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신랑 신부 결혼식 놀이를 했대요. 가정이 예배 드리는 것과 연관해서 결혼해서 신랑이랑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다고. 와, 지금부터 진짜 좋은 교육을 하고 계시네요.
2: 그러네요. 네.
0: 전남 광양에서 하나님 주신 가정 축하드려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2: 네.

0: 집사님의 가족의 찬양을 들으면서 네. 저희 가정도 가정예배 드리는 꿈을 갖게 됐대요.
1: 아, 진짜요?
0: 3186번님이 어린 친구들의 찬송가 부르는 모습이 네. 참 예뻐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와.
1: 저희가 가정예배 때요. 예. 이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누고요.
0: 네.
1: 그다음에 서로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제다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요.
0: 예, 예.
1: 그때 저희가 했던 기도 중에 응답 받았어요 지금.
0: 진짜요?
1: 이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이걸 통해서 한 가정이라도
0: 네.
1: 가정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했었는데
0: 네네.
1: 아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이야, 이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방송 출연하게 하셨나봐요.
1: 아, 너무 감사하네요.
0: 야,
1: 네.
0: 그러면 가정 예배를 거의 네. 매주 드리세요?
1: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드리려고 하죠.
0: 네.
1: 여건이 혹시나 안 되고 하면 못하기도 하는데
0: 네.
1: 매일 정말 드리려고
0: 와.
1: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얘네들이 막 장난을 하더라고요. 가정이 하니까.
0: 네. 네.
1: 그런데 점점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깊이가 깊어지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요.
0: 네.
1: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고충들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0: 우리 씨야도 고충이 있구나.
1: 네, 있어요.
0: 씨야도
1: 네,
0: 말씀도 이가, 나누고.
1: 예, 최근에 흔들려가지고 아프다고.
0: 와,
1: 아, 예.
0: 기도 제목도 있고
1: 네.
0: 말씀도 나누고.
1: 네네네.
0: 최근에 우리 그러면 시엘이는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2: 네? 저는 기도 제목이
0: 최근에
2: 그 최근에 좀
0: 생각나는 거
2: 한 달 전쯤인가 그때 좀 아팠어가지고 이제 좀 건강하게
0: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는 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구나. 시아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기억나는?
3: 저는 이빨이 좀 흔들렸었는데 뺄 때 안 아프게 해달라고.
0: 진짜 와 그렇구나. 아 근데 진짜 저는 순수한 기도가 좋아요.
1: 아 그럼요.
0: 예전에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1: 네.
0: 그냥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1: 어...
0: 네. 그게 하나님과 가까운 거잖아요.
1: 그렇죠.
0: 가까운 거.
1: 네.
0: 하나님 저 공책 잃어버렸는데 공책 찾게 해주세요.
1: 아 저도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0: 그 일주일 뒤에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그 중학교 때 1학년 때인가.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없었는데
1: 네.
0: 그냥 맨날 다니는 곳에 갑자기 일주일 뒤에 거기 딱 있는 거예요.
1: 어머나.
0: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 딱 놓아주셨구나. 공책 찾게 해주세요. 모여주세요. 모주세요.
1: 네.
0: 이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네. 와 시야 최고예요 최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4445번인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많은 신청곡 가운데 하나가
1: 네네.
0: 이 아주머니의 날이라는 곡이에요. 시엘이 시야 이거 알아요?
3: 네.
0: 아주머니의 날? 이게 우리 예전의 축복송.
1: 네.
0: 축복송인데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군요.
1: 아이들이 지금 현재 네. 전부 극동화서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있어요.
0: 네네.
1: 근데 거기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불러요.
0: 그렇구나.
1: 네네네.
0: 저는 이 가사도 너무 좋아요.
1: 네.
0: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 시야를 향한 시애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했다고 하고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찬양 너무 가사도 좋은데요. 당신을 향한 노래 아주 먼 옛날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옆에 혹시 주위에 가족이 있다면 서로 이렇게 안아주시고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시고 혹시 하나님께 지금 잠깐 멀어져 있는 분 계시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고요. 지금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잠깐 떨어져 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꼭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죠.

0: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3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맞아서 우리 찬양사역자 정자래 집사님 가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정말 정말 잊지 않을 이름입니다. 안식년 집사님. 네. 안식년 집사님 되게 긴장 가운데 지금 오늘 출연을 첫 출연하셨는데 네. 역사상 생애 첫 생방송. 네. 어떠세요 지금 마음이?
1: 저도 오늘 지금 회사를 조퇴하고 와서 네. 예, 너무 좋습니다.
0: 좀 긴장감 이게 좀 이제 좀 이렇게 좀 괜찮아지셨어요?
1: 아직은
0: 긴장감 가운데. 네. 그래도 그 긴장감이 나쁜 긴장감이라기보다 네. 좋지 않나요?
1: 예, 또 네,
0: 시아하고 시에리하고 네. 네. 이렇게 방송에서 네. 같이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아마 우리 아내가 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휘도 하고 네. 또 찬양사역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또 단원도 하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1: 계속 이렇게 와이프나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게 복인 것 같더라고요.
0: 네.
1: 저희 솔직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있으면은 그런 찬양들을 많이 안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자리에 이렇게 계속 감으로써 계속 더 찬양할 수 있어서
0: 네.
1: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0: 우리 남편분이 딱 묵묵하게 뒤에서 잘 받쳐주고 네. 밀어주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
2: 그래서 너무 예. 너무 고맙고요.
0: 네네.
2: 사실은요, 제가 예. 이제 약간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예. 이렇게 생활적으로 이렇게 탁탁 막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고정적 이런 게 아니니까.
0: 네네.
2: 그래서 한 번은 정말 예. 많이 생각을 하다가 신랑한테 여보 이제 내가 다른 게 돈을 버는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정말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0: 네.
2: 그때 신랑이 네. 하는 말이 여보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0: 예.
2: 돈은 자기가 벌 테니까 여보는 찬양하는데 힘써는 사실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0: 그렇구나.
2: 그래서 예. 다시 마음을 잡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찬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밝혀주시면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0: 참 마음속으로 많이 고마워요.

0: 좋습니다.
1: 아, 많이
0: 그러면
1: 고맙습니다.
0: 사실 우리 극동방송이 어린이 합창단에 이런 행사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우리 지휘를 하시면서 또두 아이까지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이렇게 같이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옆에서 이렇게 묵묵히 기도해 주시면서 또잘 도와주시니까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신년 집사님.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청곡 가운데서 정말 이 곡, 시아하고 시에리가 다행히 안 해요, 이거를. 싹트네 싹터요, 우리의 사랑이. 와, 밀려오는 파도처럼. 이게 진짜 옛날 곡이거든.
1: 아, 네.
0: 율동도 이렇게 막 이렇게
1: 맞아요.
0: 올챙이 나오듯이 이렇게 이런 율동이 있었고.
1: 해도
0: 옛날
1: 되겠네요.
0: 율동이 있었는데,
1: 네.
0: 시아 알아요? 이 율동? 잘 모르죠?
2: 네.
0: 곡은 알고. 자, 여러분, 우리 예전의 그 추억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싹트네. 싹 아직 못 텄던 분들. 예. 이쪽으로 오세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옛날에 불렀지만 지금 잠깐 떠나 있는 분들 꼭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 싹트네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1: 아멘.
0: 이게 악보가 옛날 거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네. 살짝 헷갈렸죠.
1: 네. 네.
0: 싹티네 싹티네. 내 원래 내 마음의 사랑인데. 예.
1: 네.
0: 자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 든든한 남편이네요. 멋지네요.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 부러워요. 남편이 아직 마음이 안 열려서 아이들하고만 드리고 있는데 정말 부럽고 저희 가정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가정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부럽다는 분들 참 많으시네요. 자 아까 어떤 분이 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결심하셨는데
1: 아,
0: 오늘 계기로 그런 가정이 많이 탄생됐으면 좋겠고
1: 아멘.
0: 가족 중에 나만 안 믿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 혹시 있으면 내가 돌아가야지 이런 분도 꼭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고3 때부터 금요일날 일찍 끝나서 하교할 때 새끼라 들었는데 벌써 24살이라고 와 지금은 교회에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 담임 맡고 있대요.
1: 와.
0: 새끼라가 딱 5년 됐거든요.
1: 아. 아,
0: 처음부터 들으셨구나 이분.
1: 그러시네요.
0: 고3 때 새끼라를 처음 듣기가 쉽지 않은데
1: 그러니까요.
0: 와 7047번님 감사합니다. 율동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네. 분도 계시고
1: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네.
0: 자 우리 보니까 확실히 우리 시아보다 네. 시엘이가 딱 의젓하네요.
1: 아...
0: 시엘이 오늘 이렇게 생방송 우리가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거의 이제 끝날 때 됐어. 진짜 빨리 되죠.
2: 네.
0: 시엘이 오늘 느낌 어때요? 오늘 느낌?
2: 너무 떨렸어요.
0: 아 진짜? 아 진짜 떨렸어요. 그랬구나. 우리 시아는
3: 좀 떨렸는데 이제는 좋아요.
0: 좋아. 내가 볼 때 지금 시아가 가장 신난 것 같아요.
1: 아,
0: 시아는 방송 네네. 체질인가 봐.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찬양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맑아진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네요. 오늘 우리 정자례 집사님 이렇게 가족과 함께 네. 방송은 처음이시잖아요.
1: 네, 맞아요.
0: 방송은

0: 많이 해봤지만
1: 네네네.
0: 이렇게 찬양 부르니까 어떠세요?
1: 아, 저는 사실 오히려 이게 다 같이 오니까 제가 조금 떨리더라. 혼자
0: 그렇죠.
1: 할 때는
0: 그렇죠.
1: 와 이러는데요.
0: 네, 내 남편 잘할까?
1: 아,
0: 내 아들 잘할까? 뭐 이러면서.
1: 어저께도 연습했거든요. 저랑 들리는
0: 네.
1: 부분을. 근데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네요. 찬양하고
0: 그래요.
1: 방송을 하니까 너무
0: 네네.
1: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연락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0: 네네.
1: 왔습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이 시간에, 지금 제가 이제 예수 사랑하심은 찾았다가, 이 신청곡이, 이 곡이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이 야곱의 축복, 이 찬양으로 제가 지금 바꿨습니다. 아, 이 찬양도 우리 알죠? 시아 시엘이? 참, 우리 시아 시엘이 엄마 아빠 말잘 들으면서, 가정예배 드리고, 기도 제목도 내고, 말씀도 이렇게 나눈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정말 찬양 선교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우리 어린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남편 한 말씀,
2: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희 가정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정의 달 5월 맞아서 또 부부의 날 맞아서 우리 찬양 사역자 정자례 집사님 가정과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가장 신청곡 중에서 이 곡이 가장 많았는데요. 우리 야곱의 축복,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새끼라 라디오 앱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중화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7절입니다. 40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17절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의 최초의 하나님의 집 혹은 성전,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광야에서의 회막이 이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성막 건설을 위한 모든 자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

성막을 눈에 보여지도록 세우는 일과 성막에 소용되는 모든 기구를 배치하는 일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9장까지의 말씀이라면 출애굽기 40장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세우도록 명령하시고 그리고 각각의 기구들을 제자리에 놓고자 하는 내용이 행하는 내용이 40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40장을 읽어 나갈 때에 그 모든 일을 임의로 할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건설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한 17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둘째의 첫째 달곧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0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16절에서 35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지시를 수행하고 있는 실제적인 순종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회막을 세우고 그곳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증거궤를 가리고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진설병을 배열하고 등잔대에 불을 켜고 분향단과 번제단과 물두멍을 배치하고 기름을 발라서 성막의 기물들을 성별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만들어진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구별시키며 이제 직분을 수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40장 성막을 세우는 이 명령과 순종 가운데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19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도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거푸 23절과 25절, 27절, 29절, 3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각각의 할 일을 행한 후에 그할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오늘 우리가 어떻게 들려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명령하는 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루신 그런 개념보다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명령을 준행했더라. 명령하시는 대로 행했더라. 순종했더라, 일했더라, 만들었더라, 세웠더라, 기름을 발랐더라, 제자리에 놓았더라, 라고 하는 그 순종의 일이 우리 가운데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0: 순종하라, 행동하라, 행하라, 중냉하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곧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 시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우리에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며, 시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시간을 온전히 준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고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세우라. 하나님은 시간을 구별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었던 날이 첫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601년 첫째 달곧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걷힌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걷혔더니 아멘. 노아는 601세대 된 새해 첫달 초하루에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나왔습니다. 역대하 29장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성결케 하도록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의 회복, 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에스라 7장 말씀에 에스라의 포로 귀환이 기록이 됩니다. 에스라와 함께 두 번째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출발한 날이 첫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라고 하는 이 사실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시간을 구별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며 그대로 행하고 준행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4-8891번, 061-724-8891번, 순천 왕지감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에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12장은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에스겔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가운데에서 소명을 받은 후 4장에서 11장은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의 필연성과 임박한 멸망에 대한 상징, 설교, 거기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거짓된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상황에서 선지자는 일련의 징조와 메시지를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강조하며 그릇된 희망을 포기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 임박한 사로잡힘을 알려지는 선지자의 두 가지 상징적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8절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1절에서 7절 행구를 옮기는 에스겔입니다. 8절에서 16절 에스겔의 행동의 해석입니다. 17절에서 20절 이스라엘의 기관에 대한 예언입니다. 21절에서 25절 거짓 예언에 대한 창망, 26절에서 28절 예언의 조속한 실현을 확정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범죄한 유다가 조만간 패망할 것을 알려줍니다.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이스라엘 족속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의 백성들은 조기 귀국과 예루살렘 건재에 대한 거짓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의 말에 전혀 주의를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본국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예언을 경시했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로 치부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최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재림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도적처럼 임하게 됩니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1절에서 16절 상징적 행위를 통한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지역에서 돌아와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경고와 징조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해석함으로써 심판의 확실성과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에스겔의 행구를 옮기는 행동입니다. 8절에서 16절 에스겔의 상징적 행위를 해석합니다. 임박한 진노를 경고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보죠. 첫째 1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기 이전에 경고와 징조를 미리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짐꾸러미를 가지고 포로들이 끌려가는 것과 같은 처량한 모습으로 처소를 옮깁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갈 때 여행 도구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자극을 받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여 징조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10절 특별히 유다왕 시드기야가 포로 잡혀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선지자가 왕을 지목하여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의 독특한 위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인 목자입니다. 셋째 15절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때 가나안 땅에서 추방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이미 모세율법에 예언됐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포로됨은 하나님의 복을 상실하고 축복권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17절에서 20절 예루살렘에 임할 기근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포위와 공격으로 인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절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에스겔 선지자의 비유적 행동입니다. 19절에서 20절 이스라엘 족속들이 포위와 기근에 핍절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게 되는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기근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읍과 유다 전역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하여 기근을 당하리라는 말씀은 이전에도 몇 번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본문은 기근의 원인으로서 이스라엘 족속들의 강포함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 때 그 땅이 풍성한 소출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황무하게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범죄에 대해 징계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형통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할 때 고통과 환난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1절에서 28절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여전히 거짓된 소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 거짓 예언을 책망합니다. 26절에서 28절 예언의 시급한 성취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별력을 소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유다 백성의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취급한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운 법입니다. 사랑의 총체입니다.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말씀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독하면 우리의 믿음과 육체가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 잘못된 행동, 우상숭배, 살육, 압제 등에서 벗어날 수 없는

0: 둘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신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술수를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요술자들, 박수, 술객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점쟁이, 거짓말쟁이들을 믿고 따라다녔던 것이죠. 유다에는 헛된 술법을 사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성행하여 백성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이들 거짓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도 조속히 조국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대표자가 하나냐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항복을 권유한 사실과 배치된다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29장 1절에서 14절 바벨론으로 잡혀간 자들에게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터전을 잡고 평안하게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거짓 예언에 미혹되어 참된 선지자를 핍박하고 멸시하며 더욱 참담한 패망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삶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는 오직 유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말씀을 재단하지 말고 오직 겸허한 자세로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먹고 실천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어느 마을에 성실한 남편과 온화한 아내가 착한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매일 저녁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화목한 그 집의 가족들을 칭찬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옆집에 살면서도 화목한 가정과는 다르게 가족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화목한 저녁 시간, 그들은 가족이 모이는 일도 별로 없는 냉랭한 집안이었지요. 그 집에서는 화목한 웃음소리가 아닌 짜증과 고함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화목하지 못한 가정의 사람이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질투심에 사로잡혀 근거 없는 악의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는 그 거짓말은 사실인 것처럼 마을에 퍼졌습니다. 화목한 가정의 아내와 아이들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볼 때마다 시선을 돌리며 수군거리는 마을 사람들의 행동에 참기 힘들었지요. 견디지 못하고 마을을 떠나고 싶은 아내와 잘못한 것이 없는 우리가 도망칠 필요 없다는 남편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아무 근거 없는 악의적인 헛소문으로 인해 한 가정에 화목했던 웃음소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입술이 선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유월의 찬양과 다 찬양하여라 외 주찬양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자신만 옳다고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되어지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해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모이기만 하면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순식간에 한 사람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험담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험담은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지만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와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이야기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야기만 합시다. 남과 자신을 다치게 하는 험담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양과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앤 머레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괴테가 말했습니다.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남을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남을 자기와 동등한 인격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남을 험담할 때 듣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더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건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거룩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 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0: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은 기쁨과 감사가 함께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이 서로의 소중한 장점을 알아가며 그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한마디, 사랑이 전해지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 꽃이 피어나듯 우리 아이의 숨겨진 가능성과 재능을 찾아보세요. 매일 자녀에게 내가 잘한 건 뭐야? 라고 물어보며 눈을 맞추는 습관이 그 재능과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각자의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발견하고 함께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눈빛이 모여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주님, 5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기이하게 여기게 하시고 기념일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5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여수 아름다운 교회 정혜옥 집사님의 낭독입니다.
1: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0: 또한 피하기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며 무릇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니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칼럼. 5분 칼럼 이 시간에 순천 무지개교회 이춘우 목사님이 함께합니다.
1: 자토와 평화의 왕. Jato and the Prince of Peace.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자토입니다. 레인의 동물농장에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자토, 자이언트 토끼입니다. 이름은 우람하지만 눈빛은 순하고 귀는 길지만 마음은 더 길게 열려 있기를 레인은 바랄 뿐입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는 동물들이 자유를 꿈꾸며 일어섰지만 마침내 또 다른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혁명의 구원은 컸지만 먹이통 앞에서는 욕망이 자랐고 평등의 이름은 높았지만 어느새 누군가는 더 많이 차지하고 누군가는 다시 침묵해야 했습니다. 동물들의 세계도 사람 사는 세상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 만남에는 경계가 있고 낯선 냄새에는 긴장이 있으며 좁은 공간에는 다툼이 생깁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마음의 방을 내어주지 않으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밥상은 하나인데 마음은 갈라지고 말은 함께 살아가자 하면서도

0: 속으로는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큰 구호에서 오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그릇 하나, 넉넉한 먹이 한 줌, 서로를 해치지 않는 거리, 그리고 조용히 기다려주는 따뜻한 눈길에서 평화는 시작됩니다. 너도 여기 살아도 된다. 나도 여기 살아도 된다. 우리는 함께 살아도 된다. 이것이 평화의 첫 문장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이라 부릅니다. 그분의 평화는 힘으로 누르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칼을 들고 복종시키는 평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낮은 자리로 오셨고, 상한 마음 곁에 앉으셨고, 죄인과 병든 자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먼저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평화의 왕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어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진짜 평화는 누군가를 밀어내고 얻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가 살수 있도록 조금씩 자리를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레이는 자토들을 바라보며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응원합니다. 서로 물어뜯지 않기를, 발로 차지 않기를, 영역을 두고 전쟁하지 않기를, 풀잎 하나에도 감사하며 햇살 아래 둥글게 앉아 토끼다운 평화를 누리기를, 그리고 레이는 사람의 세상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작은 에덴이 되고, 교회가 겁먹지 않은 우리가 되고, 세상이 서로를 해치지 않는 들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는 길게, 마음은 둥글게, 팔은 가볍게, 성질은 순하게. 레인의 동물농장에 온 자토들아, 부디 오래오래 평안하라. 싸움 없는 농장, 겁먹지 않는 우리, 함께 살아가는 작은 에덴. 그것이 오늘 레인의 소박한 소망입니다. 평화는 멀리 있는 왕국이 아니라 오늘 내가 조금 물러서 준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차토의 긴 귀처럼 우리 마음도 서로의 작은 발소리에 부드럽게 귀 기울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 5분 칼럼 지금까지 순천 무지개 교회 이춘우 목사님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5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모시고

4558번 4558번 김대승 간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 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 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대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료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가 함께했습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

0: 지키시기 바랍니다.
1: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태도,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관련된 겁니다. 23절, 24절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한 예배자가 예물을 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이 굉장히 그 당시에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죠? 처음에는 이방인의 뜰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인의 뜰을 또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 남성들의 뜰이 또 있어. 그걸 또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서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물을 딱 드리려고 하는데 손에 들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딱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 형제와 불화한 게 생각이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물을 그대로 거기에 두고 드리면 안 돼요. 드릴 수 없어요. 그대로 두고 돌아와서 형제와 관계를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 화해 후 예배. 자,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늘 주일날 한 반쯤 안 왔을지도 모르겠죠. 예배보다 더 시급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예배라는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만약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그대로 예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위선이다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원망을 들으면서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위선적인 행위다. 이런 위선이 뭘까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겁니다. 우리는 종종 종교적 의식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이죠. 내가 종교적 의무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만을 신앙으로 여기지 말라.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에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아왔습니까? 내가 나를 속인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예배는 빠지지 않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뒤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싸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미국 교회들, 제가 이민 교회들 보니까 진짜 많이 싸워요. 이민 교회들 많이 싸워요. 그래서 너무 싸우니까 막 박 터지면 싸우니까 그 주일날 교회 갈 때 헬멧 쓰고 간다는 거예요. 뭘 하는지 그렇게 싸워요. 싸워.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깨져 있는데 예배는 너무 진지하게 드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육관에서 한 무리가 예배 드리고 다른 데서 또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나누어져 있어요. 마귀들과 싸워. 누가 마귀인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열심히 해요.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까? 열심히 기도하면 상달까?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 또 너희의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부부관계가 꼬여 있으면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이 공허해지는 겁니다. 열심히 할수록 위선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닌다 그래요. 사람 안 본대요.

사람과의 관계를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세요. 주님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접근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싶어요. 하나님과만 대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먼저, 이 먼저라는 이 단에 동그라미를 쳐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프라이오리티.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라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동안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지나치지 말고 그 떠오른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형제와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예배는 공허해집니다. 하늘이 닫혀있는데 재물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외식적으로 흐르기 쉽다는, 외식으로 흐르면 종교화로 가고 종교화로 가면 결국은 냉혹한 종교인들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형제와의 관계는 깨어져 있고 그 형제는 나로 인해 상처를 입고 뒹굴고 있는, 나는 예배 드렸다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스스로 자족한다면 그 얼마나 냉혹한 거냐, 비인간적인 거냐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섬세하게 들여다볼 줄 아는 안목이었어. 혹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사람들에 대한 자비로움을 갖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라는 의식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에 관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는 긴급성이죠. 25절로 26절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두 사람이 법정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서도 서로 다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먼저 문제를 해결하라. 법정까지 가지 말라. 왜?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자칫하면 사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가능한 빨리 관계를 회복해라. 뭐 이게 핵심이에요. 급히 사화하라. 여러분, 갈등 또 우리의 모든 인생에 그 꼬여있는 그 관계는 빨리 해결할수록 좋다. 화해를 미루지 말라는 거죠. 미루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을 최악의 상태까지로 몰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화해하라. 문제를 키우지 마라. 미루지 말라. 파괴적인 상황까지 가지 말라. 작은 일인데 크게 확대시키지 말라. 여러분, 불길도 작을 때 끄기는 쉽잖아요. 확 퍼져버리면 못 꺼요. 여러분, 살인사건이 뭐예요? 작은 분노로 시작된 거잖아요. 작은 분노로 시작된 거죠. 작은 분노를 그대로 둔 거죠. 그 분노가 일어나면 그걸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번져가게 되고 심하면 가해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순간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이 분노의 상태에는 내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고 말에 불씨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바라보게 하세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려는 생각과 말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단순히 생명을 해치는 것을 금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빠른 화해, 관계를 빨리 풀어라. 앞서서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잠시 멈추고서라도 묶인 관계를 해결해라.

사람들과의 관계는 꼬일 대로 꼬였는데 그냥 예배만 계속 반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상처를 주고 막말을 하고 있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차하면 종교화로 가기가 쉽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꽉 막혀있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잘 안 되고 또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고. 그런데 주님은 네가 먼저 사람들과 관계를 풀고 내게로 오라. 여러분, 신자가 실수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꼬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해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게 다름 아닌 화해를 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배로 때우려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이 여기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는가. 여기는 생명의 가치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해석은 구약의 해석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할 때 여기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기독교는 매우 능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존중으로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살인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뭐냐? 사람을 죽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적대감, 미움, 타인을 지배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태도, 이런 것들이 살인이라. 주님은 마음을 다루십니다. 행동이 아니에요. 외적 열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계속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죠. 어떻습니까? 살인이 세상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난 사람 안 죽였어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폭력 문화가 뒷골목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고 폭로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귀를 기울여합니다. 분노는 18을 초래하고 라가라고 경멸에 찬 말을 하면 최고 법정에서 정죄를 받을 만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구에게인가 바보라고 하면 지옥에 합당한 죄가 될 수 있다. 이 평소에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을 주님은 얼마나 심각한 죄로 다루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점검할 게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간격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세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을 했지만 그들은 아전 인습격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무수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훨씬 더 능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영적으로 둔감해져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기준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우리 태도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 엄청난 많은 것도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지정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인간 안에 심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사인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DNA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살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도발이에요. 살인은 물론이고 사람에 대한 모욕과 멸시, 비하하는 것 역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주님은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자신과 연결되어 성취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간을 대하신 수준까지 우리도 가야 된다는 것. 주님이 어떻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신성합니다. 왜요?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홀대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내몰린 세리와 창기들까지 끌어안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셨어요. 원수까지도. 바로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모습이에요. 십자가는 환대의 상징입니다. Anybody, 누구든지 죄인까지 품어내시는, 경멸하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다름이 뭡니까? 주님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우리는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우리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배타적입니다. 끼리끼리입니다. 편을 가릅니다. 악을 쓰며 싸웁니다. 죽이는 영으로 가득합니다. 나와 다르면 악마화 시켜버립니다. 살벌하죠. 생명 존중 의식이 없습니다. 폭력적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관계 안에서도 용서가 없어요. 형제끼리 법정 다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환대를 교회가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이란 하나의 의식만 치르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배자로서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종교적 행사에 참여한 것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요. 자기 만족에. 주님은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나를 묻기 전에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를 물으십니다. 무슨 마음으로? 겉으로는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율법을 어긴, 사람을 죽인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가인을 보십시오. 그는 제사를 훌륭하게 드렸습니다. 겉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가인의 그 제사는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성, 자기 숭배의 태도에 결국 예배 자리에서 살인극이 벌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속에는 악의로 가득 찼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그대로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외적인 종교적 행위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 대한 시기와 증오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의 처음은 살인하지 말라로 시작했어. 그러나 주님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 식었어. 사랑이 식었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너무도 흔해진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죽여버립니다. 너무도 어이없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이 세상의 단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본성이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한 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나는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증오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멸시에 편해 서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으로만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은 그들의 마음은 살인으로 가득 차 있어. 여러분, 레인과 제사장들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돕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무관심은 죄입니다. 성경은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레인과 제사장들은 살인 방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죄인까지, 연약한 자를 내치지 않고 품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배우게 됐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갈수록 달라져 가야 합니다. 종교적 세련미가 아니라 얼마나 익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가 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환대를 할 줄 아는 사람. 위선적인 종교성과 참된 신앙 사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위선도 선입니다. 근데 가짜 선입니다. 그 선으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수록 관계가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꼬이고 불편해지고 있습니까? 점점 더 독선적이고 냉혹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는 수준까지 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 횟수나 연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갈수록 더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종교가 비인간화로 내몰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데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지대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보다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핵심, 본질.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가 금방 드러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유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주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 나오신 이 열심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십시오.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을 하셔야 돼요. 갈등하고 꼬여있으면 푸셔야 돼요. 예배는 열심히 참여하는데 냉혹한 종교인, 싸늘한 종교인, 인정머리 하나도 없는 도덕주의자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로.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이유는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뭐 교회 무슨 일을 하다가 사역은 하는데 매 싸우면 주님이 그 사역 하지 말라고 하세요.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싸우며 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에 존재하지 않아요. 때로는 일을 부족해도 사랑에 실패하지 않고 갈수록 관대해지고 갈수록 너그러워지고 갈수록 부근해지고 갈수록

0: 몰랑멸랑해지고 갈수록 따뜻한 가슴을 소유한 사람을, 예배 잘 드리는 사람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선화해 구예배, 종교적 의식보다, 외적 행위 열심보다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의 공동체가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740-4500번 부산 수영로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인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배우자입니다 라고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 중에서도 가장 사랑해야 할 이웃,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 지금 내 곁에 있는 아내 혹은 남편이라는 건데요. 어떠세요? 오늘은 남이던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 부부로 성장해 나간다는 의미의 부부의 날입니다. 모든 사랑의 기본 감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죠. 모든 관계에 이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부부관계에서는 이 긍휼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부족한 나와 함께 사느라 고생하는 배우자를 생각하면 참 고마울 수밖에 없는데요.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 이 부부를 향한 성경의 지침은 분명하죠.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부부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경으로 우리의 가정이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0: 박종호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당신만은 못해요. 함께 하셨습니다. 이 부부의 날만 되면 이 곡을 듣는 것 같은데요. 가사가 모든 배우자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사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그리고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어떠세요? 많이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물을 또 관심의 물을 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부의 날인데요. 다시 한번 그첫 약속을 되새겨 보면서 새롭게 다짐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5월 21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바이블 아침반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 동부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여수 함해 등대 옆에 위치한 짓뜨 펜션에서 제공

0: 제공하는 주중 2인 1박 숙박권,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특별한 여수 여행의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크루즈 승선권, 도서출판 토기장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여수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여수 원조 딸기 모찌 선옥씨에서 딸기 모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세요.
1: 선물이 더 있는데요.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바이블 나침반 시간인데요. 오늘은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비디님.
1: 네,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됩니다. 가정의 달 보내고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많은 결혼식 소식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2: 네, 네. 지금 뭐 저희도 5월에 결혼하는 커플들이
1: 많죠.
2: 많고.
1: 네. 5월이 참 결혼하기 좋은 것 같고. 네. 신부들에게는 진짜 5월이, 5월의 신부라는 말이 있듯이. 네. 신부를 더 빛나게 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네. 아름다운 계절이죠.
1: 네. 네. 따님도 결혼하셨잖아요.
2: 네, 결혼 했네요. 네, 벌써.
1: 네. 지난주에 결혼을. 아, 그렇네요. 네. 하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2: 와. 감사합니다. 네.
1: 자녀 중에서는 첫 번째 결혼인가요?
2: 아닙니다. 둘째가 먼저 와가지고, 둘째 딸이 먼저 해가지고, 네.
1: 아니, 목사님 연세가 지금 그렇게 많지도 않으신데, 뭐, 벌써 자녀를 두 명이나 이렇게 결혼을 시키셨네요. 네,
2: 그쵸. 감사하죠. 뭐, 예. 결혼을 약간 빨리 한 거죠. 한 스물, 한국날 27?
1: 따님.
2: 이제 만 26. 큰애가 이제 이번에 결혼한 애가, 네, 97이니까요. 한국나이로는 30이죠.
1: 네. 한국나이로 30. 네. 네. 아, 그러면 요즘 그 트렌드하고 비교하면은 좀 일찍 하기는 했네요.
2: 한국에서는 일찍 한 것 같고요.
1: 그렇죠.
2: 네. 걔는 이제 뭐 브라질에서 살았고, 또 이제는 이제 칠레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거기 기준으로 보면 되게 늦었다. 노처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네. 아, 칠레에서 이제 사는군요.
2: 네, 이제 사위가, 네, 칠레에서 공중보건 의사로. 파타고니아라고 들어보셨잖아요.
1: 네네. 네,
2: 파타고니아. 남쪽이라 되게 춥습니다. 거기가 10개월 동안 겨울이라서요. 그런데 정말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다워요.
1: 그래요.
2: 찍으면 다 그냥 엽서구 막 포스터입니다.
1: 파타고니아.
2: 네, 네. 거기서 아름다운 마을에서 공중보건 의사로 있는데, 동양 사람이 이제 우리 사위 하나였죠. 이제 딸까지 가면 이제 둘이고, 또 치과 의사인데 저희 딸도 치과 의사.
1: 아, 그래요.
2: 실력이 너무 출중해 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저희 사위에게 치료받으려고,
1: 네,
2: 대기를 한다고 합니다.
1: 그래요. 아, 참. 부부가 의사고, 뭐 선교사역 하는 거잖아요.
2: 부모님이, 네, 이제 칠레에서 선교사님이셨죠.
1: 네.
2: 저는 브라질에 있었고.
1: 네. 그러니까. 네. 아주 너무나 귀한, 아름답고 정말 귀한 그런 가정이 이렇게 또 새롭게 하나가 탄생이 됐습니다. 와. 아, 이 가정을 통해서 또 어떤 또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질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 기대가 되네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목사님, 오늘 이제 살펴볼 본문은 아브라함, 역시 아브라함 본문이에요, 목사님?
2: 네, 아브라함 본문이죠. 창세기 12장부터 뭐 한 23장까지, 네, 정도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 본문으로. 오늘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이제 애굽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 가지고, 네, 다시 원래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장면, 그리고 올라가서 있었던 첫 번째 일, 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제목을, 큰 제목을 선택이라고 잡았어요.
1: 네.
2: 믿음의 선택.
1: 믿음의 선택. 네. 네.
2: 인생이라는 게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네.
2: 어떤 책에 보니까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벌스 그리고 앤 데스,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C, 초이스.
1: 아. 네.
2: 멋진 말이죠. 네.
1: 네. 선택의 연속이다.
2: 네. 우리는 네. 늘 선택을

0: 선택해야 하죠. 내가 정말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도 선택해야 되고
1: 네.
0: 내가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1: 네.
0: 이런 선택들이 어찌 보면 작은 거지만 실은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1: 그렇습니다.
0: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을 따라가다 보면 실은 그들의 선택이 그런 길과 열매를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 네. 자, 아브라함의 선택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네. 본문인데요. 창세기 1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정말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0: 네.
1: 오늘 제목이 이제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0: 네.
1: 주셨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는지 세 가지로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자, 첫 번째 어떤 선택의 기준을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요?
0: 그가 애굽으로 가서 큰 실패를 맛보고 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거든요.
1: 네.
0: 그는 첫 번째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 지난 시간에 못 들으신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위해서
0: 네.
1: 13장 이전 네. 말씀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왔지만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큰 기근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과 모든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1: 네.
0: 그 내려가는 길에서 하나님께 실망을 줬고 또 자기 아내에게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가정에서도 관계가 깨지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복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제 어떤 선택을 할까 뭐 남을 수도 있겠죠. 애굽에.
1: 네.
0: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시 모든 식소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13장 3절에 보니까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이렇게 나옵니다.
1: 네.
0: 네게부가 사막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가려면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는 네게부가 있습니다.
1: 네.
0: 사막이 있죠. 광야가 있죠. 그래서 실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어려운 선택을 했지만 또 그 길에는 큰 위기와 위험과 광야가 도사리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베델로 이 베이트 엘의 줄임말이 베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애굽은 어찌 보면은 바벨론과 같은 정말 왕의 집이었다면 베델은 척박하지만 하나님의 집.
1: 네.
0: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1: 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만난 첫 번째 시험이 기근이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이제 큰 위기를 겪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0: 네.
1: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체험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또 만난 게 네게부네요.
0: 네. 근데 올라갈 때는 부자가 됐습니다.
1: 네.
0: 은금이 풍부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요. 그게 누가 준 겁니까?
1: 애굽 왕이 줬죠.
0: 그렇죠.
1: 네.
0: 바로가 준 거죠.
1: 네.
0: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문제가 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애굽으로 갈 때는 가난했잖아요. 너무 핍절하고 없어서
1: 네.
0: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는 은금이 풍부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준 거거든요.
1: 네.
0: 그런데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여기서 선택을 하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걸 어떻게 하기로 가져가기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니까 아무리 기근이 있다고 한들
1: 네.
0: 이걸 내려놨으면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1: 아. 그것도 선택을 잘못한 건가요?
0: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1: 네.
0: 이 아브라함이 이 은금을 가지고 올라가서 실은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서로 분리가 되게 되잖아요.
1: 네.
0: 서로
1: 헤어지게 되죠.
0: 그렇죠. 헤어지게
1: 네.
0: 되죠. 근데 이 단초가 뭡니까? 가난할 때는 핍절할 때는 기근 때는 함께 있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 풍부할 때 깨어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하죠.
1: 네. 아브라함의 사례를 보면서 이게 물질이라는 게 아주 적어도 문제고
0: 네.
1: 네. 아주 많아도 문제고.
0: 네, 맞습니다.
1: 네. 야, 이 골치 아픈 게 재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잠언 30장

0: 8절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1: 네.
0: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1: 네.
0: 이 기도가 아마 그 기도가 아닐까요? 네.
1: 그렇습니다. 네. 자, 아브라함이 이제 네게브를 지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택을 합니다. 그죠?
0: 네.
1: 네.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과 이제 연합함이었거든요.
0: 그렇죠. 이 4절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나갑니다.
1: 네.
0: 네, 이제 베델에서도 또 그가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예배했다라는 의미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아, 진정한 선택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1: 네.
0: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예배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롯은 이제 다른 곳에 마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베델과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신앙의 자리에 마음이 있다면 롯은 그 가지고 온 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큰 이익과 부를 창출할까를 고심하다가 어디를 볼까요? 이제 소돔이라는 땅을 바라보게 되는 장면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1: 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기근이 해결돼서가 아니고,
0: 그렇죠.
1: 예,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0: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렇죠.
1: 그렇죠. 네.
0: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한 분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요.
1: 네.
0: 가서 이제 심방에 봤더니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1: 네.
0: 그거 쫓아서 막 바쁘신 거예요. 돈도 더 벌어야 되고 또 아픈 것도 가족 아픈 것도 더 돌봐야 되고
1: 네.
0: 그러니까 더 사람이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이번에 신방 가서 집사님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때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그분은 선택하셨을까요? 감사하게도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셨어요.
1: 할렐루야.
0: 네.
1: 네. 그 삶의 문제도 다 해결되고 그 삶이 또 회복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자, 바이블 나침반 오늘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한곡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0: 테너 조창우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과 함께 창세기 1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선택들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두 번째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 이웃과의 화평이 아닐까 싶어요.
1: 네, 이웃과의 화평. 뭐 엄밀하게 말하면 가족과의 화평.
0: 그렇죠.
1: 네. 롯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 실은 가난할 때는 하나였고 함께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을 갔다 와서 은금이 풍부해진 후에 네. 다툼이 있죠.
0: 그렇죠.
1: 그쪽 목자와 이쪽 목자가 다투게 되는데요. 제가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어요. 뭐냐면 6절에 보면 다투잖아요.
0: 네.
1: 그런데 제일 끝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을 그 땅 원주민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게 성경이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엄밀하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누가 본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본다는 거죠. 이게 큰 중요한 저는 이 관점이라고 믿습니다.
0: 그러네요. 네,
1: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떤 것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바른 선택일까?
0: 네.
1: 이제 이런 결과로 가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0: 네. 그래서 바로 뒤이어지는 이제 말씀이 그렇게 다툼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죠.
1: 네.
0: 네. 다투지 말고 길을 각자 떠나자.
1: 네. 네.
0: 근데 네가 먼저 선택을 하면
1: 네,
0: 그렇죠. 나는 그 반대로 선택을 하겠다.
1: 네, 네. 아주 유명한 말이죠.
0: 맞습니다.
1: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9절에. 네. 예, 참 아름다운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갑이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갑은 아브라함이고 을이 롯인데요.
0: 롯이 사실은 앞선 그 창세기 말씀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 때 롯이 쫓아간 거잖아요.
1: 그렇죠.
0: 아브라함을 쫓아서.
1: 네, 네. 맞습니다.
0: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가고.
1: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롯은 아브라함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0: 네.
1: 아브라함이 역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까, 피스메이커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한 가족이 하나 되게 할까, 이런 부분에서 그가 접근하면서 양보하게 됩니다. 먼저 손을 내밀게 되고 또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지는 거죠.
0: 네.
1: 저는 이걸 가리켜서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이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실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져주신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으신 거죠. 우리를
0: 네.
1: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선택이 이제 십자가의 선택과

0: 맞구나. 그래서 우리도 일단 가운데 선택할 때꼭 승리하고 많이 가지고 이기는 것이 꼭 좋은 열매는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 네. 전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아브라함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0: 맞습니다.
1: 먼저 제안을 했고,
0: 네.
1: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0: 네.
1: 화평을 이루는 데
0: 네,
1: 있어서.
0: 화평의 주도권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성공의 주도권이 아니라. 네.
1: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 마음의 그릇.
0: 네.
1: 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좀 엿볼 수 있다. 화평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0: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롯과 아브라함의 바라는 게 다른 거예요. 롯은 물질이 중요한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을 아브라함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롯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촌이고 자기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줬던 사람이고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가치인 물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1: 십자가를 질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0: 맞습니다.
1: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네. 자,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이 있는데요. 자,
0: 보는 것입니다.
1: 보는 것.
0: 네, 보는 것.
1: 네.
0: 네.
1: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됨을 선택하는 아브라함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0: 네, 이제 10절과 14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1: 네.
0: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이렇게 시작해요. 자, 롯이 눈을 들어 자기의 눈을 누가 들고 있죠? 롯이죠.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소돔 땅을 바라봅니다. 10절,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자, 여기에서는 눈을 들게 하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1: 하나님이시죠.
0: 하나님이시죠. 자, 이게 이제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롯은 자기가 스스로 눈을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주셔서
1: 보게 하시는
0: 하나님이
1: 것.
0: 보게 하셨죠.
1: 네.
0: 그래서 이 차이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버리고 죽음과 생명을 갈라버리는 그런 놀라운 마지막 선택이 되는 것이죠.
1: 네. 창세기 1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서 이제 바라보고
0: 네.
1: 떠나게 되는데
0: 그렇죠.
1: 그 떠나간 곳이 처음에는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다가
0: 네.
1: 소돔까지 이르렀다.
0: 네.
1: 이렇게 나오거든요.
0: 원 의미를 보면, 원어를 보면,
1: 네.
0: 소돔 성에서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1: 그래요.
0: 네.
1: 네. 처음부터 소돔을 가지는 않았군요.
0: 네, 그렇죠. 처음에는 뭐 요단 동편에 있는 목초지만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그는 그걸 넘어서 아예 소돔 성 안에서 살면서 소돔 성 사람들의 모든 습관과 삶의 방식을 그대로 선택하는 것을 볼수 있죠.
1: 네.
0: 나중에 뭐 롯의 처나
1: 네.
0: 또 롯의 딸들을 보면 그들이 소돔 성 사람들의 악함을 그대로 닮아있음을 볼수 있죠.
1: 네. 자, 바이블 라진반 오늘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과 함께 창세기 1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한곡더 듣고요. 오늘의 말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소프라노 김방술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자, 바이블 라틴반 오늘 김성현 목사님과 함께 창세기 1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브라함의 선택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롯과의 이별의 장면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선택에 분명한 기준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저희가 함께 나눴던 것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았고 네. 롯은 자신의 소욕대로 네. 바라보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피해서 네. 애굽으로 갔을 때 네.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큰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선택할 수 있는 길을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잡았고 롯은 여전히 애굽에서 본 화려함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0: 네.
1: 그래서 그의 마음은 소돔으로 향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지가 딱 정착지가 소돔과 헤브론입니다.
0: 소돔과 헤브론.
1: 네.
0: 헤브론은 성경적으로 참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왕 임기를 7년 3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네. 하고 나중에 북지파에서 다시 와서 연합으로 이제 다시 전체 왕이
0: 네.
1: 되죠.
0: 네.
1: 이 헤브론이라는 원 의미는 하베르에서 왔는데요. 하베르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정말 아브라함을 버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연합되는 것.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과 연합하는 소돔이 아니라 신앙 헤브론은 좀 척박한 땅입니다. 척박한 땅이고 산지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화려한 곳이 아니라 척박한 곳이면 누굴 의지해야 돼요?
0: 하나님을 의지해요.
1: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할 네. 하나님과 연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헤브론입니다.
0: 네.
1: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소돔을 향할 것인가, 화려한 소돔을 향할 것인가, 아니면은 척박한 광야 같은 헤브론으로 갈 것인가. 그런데 헤브론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소돔은 소돔 그 자체 악과 연합하는 곳이죠.
0: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자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일컬음을 받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작은

0: 이런 믿음의 선택들이 계속해서
1: 네.
0: 이어졌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의
1: 맞습니다.
0: 삶 속에서 어떤 선택들을 해나갈지 오늘 그 선택의 기준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세 가지 교훈을 그 선택의 기준을 좀 살펴봤는데 이것들이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아브라함은 예배하기로 선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0: 네.
1: 두 번째로 이웃과 가족과 또 하나 되게 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그런 선택들이 우리의 삶이 되고 사명이 되고 그리고 그 길이 우리가 선택하는 곳에서 끝나는데요. 한 사람은 소돔이고 한 사람은 헤브론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성공적이고 거기에서 거부가 되잖아요. 그런 롯이 승리자 같지만 척박한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합했던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고요. 그리고 이 구원의 계보를 잇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돌아볼 때 많은 선택을 해야 됐어요. 브라질로 가는 것도 선택이고 그렇지
0: 그렇죠.
1: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늘 어떻게 선택했냐면은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곳을 간다. 그리고 두 가지 중에 하나면은 어려운 길을 간다.
0: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1: 이제 왜냐하면 그 모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거든요. 뭐 제가 브라질로 갈 수도 있고 강남에서 개척할 수도 있었고요. 둘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잖아요. 제가 선택을 해야죠. 하지만 두개 중에 하나면 남들이 안 해본 것, 안 가는 길을 간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로 갔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마 아브라함은 실은 사람들은 다 소돔으로 같이 가야죠. 롯과 함께 가야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하지 않고요. 남들이 생각지도 않는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 땅을 다시 기경하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그것이 끝내 그를 아름다운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함을 볼수 있습니다.
0: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 가운데 이 방송을 또 들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아브라함처럼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건늘 방해가 그리고 늘내 옆에는 훨씬 더 나보다 잘 되고 세상적으로 사람들 성공한 롯과 같은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게 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롯을 생각하고 롯이 소돔에서 나중에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더볼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요. 예, 그런 큰 그림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하루하루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0: 어느 순간이든지 또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만을 꼭 붙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자, 오늘 바이블 나침반, 오늘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청종 함께 하셨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오늘 순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끝찬양 기프티드의 찬양으로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142강 프랑케 페다고기움 교육 철학 이야기입니다. 프랑케는 1633년 경건한 변호사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7세 때 부친이 소천하자 5살 위의 누나 안나 프랑케에게 양육을 받습니다. 누나는 그에게 매일 성경과 폰 아르트의 경건주의 서적을 읽어줍니다. 13세 고등학교 입학해서 기초교육 받고 16살에 에르프루트 대학에 입학을 해서 외가 친지의 장학금을 받고 카을 대학에 공부하는 동안에 크리스티안 코르트홀트 교수를 만나 소그룹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25세 석사학위 받고 대학 강의가 시작됩니다. 1688년 성탄절기에 스페너의 초청으로 두 달 동안 함께 교제하면서 독일 경건주의 활성화의 계기가 됩니다. 1688년 사순절 동안 성요한 교회 설교 준비 동안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인 회심을 체험합니다. 그는 경건주의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삶에 실천하면 그래서 할례대학이 경건의 중심 무대로 성장시키면서 그 대학의 탁월한 법학, 인문학 교수들을 초청하고 자신은 신학교수와 목회자로 탁월한 사역에 정진합니다. 1695년 걸식 아동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고 엄격한 율법주의 교육안이 사랑이

0: 풍성한 복음을 가르치는 짧고 단순한 페다고기움 교육 철학을 실시했는데 그 내용이 첫째는 어린이들에게 지나치게 두꺼운 책을 주면 안 된다. 둘째는 기독교 교리는 모국어 독일어로 가르쳐야 한다. 셋째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가르치지 말라. 넷째는 교사는 분노하지 말고 인내로 가르쳐야 한다. 다섯째는 학부모는 자녀에게 밥을 먹일 때 애완동물 대신 주어서는 안 되고 예쁜 옷을 사주고 칭찬하지 말고 아이가 땅에 넘어지면 땅을 혼내지 말고 저금통이 전략을 통한 욕심을 키우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 이처럼 프랑케의 경건주의 신앙운동이 독일교의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또한 선교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는 또한 고아원 설립으로 신앙의 조기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친 탁월한 교육자로서 할례대학이 경건의 중심 무대가 되었고 성경 번역과 세계 선교에 크게 이바지합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0: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청년이 전한 복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5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하 4장과 5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시대가 똑같았어요. 너무 악하고 우상이 득세하는 시대였죠. 우상이 득세하니까 누가 잘 나가요?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잘 나가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저기 오지 광야에서 움막을 짓고 살 정도로 기구합니다. 하나님을 떨어버린 시대는 핍절합니다. 황량하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지난 시간에는 누굴 쓰셨죠? 과부를 쓰셨죠. 근데 그 과부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남편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는 작은 소녀, 포로로 끌려간 작은 소녀, 히브리어 성경에는 결혼하지 않는 여자 청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에 있는 지도가 현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을 묘사한 지도고요. 위쪽에 아람이라는 나라, 지금 시리아 땅에 있는 나라, 수도는 다메섹,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도 시리아 수도이죠. IS 때문에 다 이제 폭파되고 잔해만 남아있는 폐허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아람은 그 당시의 최강대국입니다. 자, 그 밑으로 어떤 족속이 있습니까? 암몬이 있고요. 그 밑으로는 모압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에돔이 있고, 왼쪽 끝으로 지중해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원래 발음은 필레셋이고요. 여기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은 뿌리가 어디예요? 블레셋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은, 옆에 있는 지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땅은, 옆에 있는 땅은 지도는 다윗시대의 지도입니다. 어때요?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몬, 에돔, 모압, 블레셋 다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쳤던 시대가 불과 100여 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100여 년 전과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일제강점기와 현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 저기 배알도에 있는 윤동주 시인의 친구 집에서 뭐 책이 발견했다고 하는 윤동주 시인, 우리 젊은 청년들 어땠습니까? 전쟁의 총알바지로 꽃다운 아리따운 소녀들은 정말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음이 흥황하고 교회가 일어서고 또 나라가 이렇게 굳건해져서 지금은 이 나라를 어느 누구도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건강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문이 영적으로 지금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 내 가정이 영적으로 지금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두 나라를 후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죠. 다윗처럼 하나 된 나라, 모든 땅을 차지한 나라를 물려줄 수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모든 나라가 쪼개지고 남북이 쪼개지고 지파가 쪼개진 이런 홀뿐인 나라를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충만히 임하셔서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자, 본문에 보시면, 핑크색만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어디를 구원하게 하셨어요?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아, 나만 장군은 구국의 영웅이네요. 그럼 어떤 전쟁입니까? 이 전쟁을 성경은 길르앗 라못 전투라고 하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과 아람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이 전쟁하는데 누구 손을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어디를 구원하게 하셨다고요?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왕이시여 나가면 이깁니다 하고 거짓 예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진짜 선지자에게 물어보니까 이 전쟁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가면 당신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아합이 속으로 우리말로 쫄렸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래서 왕의 복장을 벗고 일개 병사의 복장으로 변장하고 전쟁에 뛰어듭니다. 전쟁이 최종 막바지에 들어서 이제 격전이 벌어지는데, 아람 진영에서 이름 없는 한 병사가 그냥 허공에다가 활을 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날아가서 누구에게 꽂힐까요? 변장한 아합의 심장을, 갑옷을 꿰뚫고 박혀서 아합이 전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신 겁니까? 악한 아합 왕을 심판하신 겁니다. 악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그 땅에 구원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보세요. 괴롭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게 반대가 돼야죠.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더라. 누구 때문에? 그 왕 때문에. 그 왕이 너무 진실하게 사니까, 다윗처럼, 솔로몬 처음 좋았을 때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날마다 청년처럼 푸르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1절 끝에 한번 띄워주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예요. 큰 용사, 이 까돌이라는 단어를 써요. 까돌, 위대한, 능력 있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위상과 명예와 훈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갑옷 속에는 몸이 어때요? 나병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은 말짱한데 속이 다 썩었어요. 가끔 제가 여름에 수박을 사오면 수박이 겉에 너무 좋아요. 소리를 해보면 맑은 소리가, 청아한 소리가 나서 갈라보면 속이 다 썩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훈장이 100개요. 나라에서 최고 실세요. 큰 집을 갖고 명예를 가져도 그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문둥병자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만약

나반 장군에게 나병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나만이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나병, 문둥병, 암 이런 게 없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아니요. 그는 아람의 신 림몬을 섬기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그는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그의 질병이, 그의 한계가, 그의 절망이 그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인생에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귀하게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통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자, 여기에 위대한 장군 까돌이라는 단어 대신 어린 까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다윗과 골리앗에서 등장하는데요. 골리앗을 묘사할 때는 까돌 골리앗, 그리고 다윗을 묘사할 때는 까탄 다윗,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까탄이라는 단어는 애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애송이, 별 볼 일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결론을 알죠. 골리앗을 누가 깨부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깨부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린 소녀가 등장합니다. 카탄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어린 소녀, 결혼하지 않는 여자 청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고대 전쟁은 전쟁할 때 가장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게 포로입니다. 여러분들을 전쟁 나면 포로를 누구나 잡아갈 것 같아요? 눈에 보이면 잡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전쟁에서 포로는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족, 귀족, 엘리트만 잡아갑니다. 아무나 잡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 청년은 누구 집에 있습니까? 나만 집에 종인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누구 집에 있다고요? 나만 집에 있다면 이 사람의 신분이 이스라엘에서 되게 높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암시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잘 배웠고 규수였고 인재였고 훌륭했고 사랑받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라가 망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그리고 이방이 침략해서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의 마음에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청년의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고 어제 있던 것이 오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푸르른 소나무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오늘 또 아주 연약한, 결혼하지 않은 연약한 포로로 있는 한 자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꽃다운 나이에 적국으로 끌려와 노예가 되었고 그 전쟁을 승리로 가져왔던 원수의 집에서 포로로 사니 저 같으면 매일 독약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 소녀는 어떤가요? 이 소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소녀는 뭘 볼까요? 빨래하면서 누구 옷을 봐요? 자기 주인 나만의 옷을 빨죠. 빨면 나만의 옷에 뭐가 묻어있어요? 피고름이 묻어있죠. 이걸 보면서 쌤통이다, 죽을 일을 했더니 너 저주받는구나, 이렇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소녀, 그 청년은 그 나만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 신음과 그 두려움을 보고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건 다른 사람의 절망과 두려움에 한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안 됐다.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같이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변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주어하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20살, 21살 때 피라미드가 한국에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재팬 나이프 자석료를 팔았습니다. 기억도 안 나요.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팔았던 것 같아요. 우리 고향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그걸 하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친구가 성공했어요. 그랜저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각 그랜저를 타고 저를 실로 왔어요. 성현아, 그래도 친구 중에서 네가 제일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데 네가 가면 다른 애들도 다 따라올 거다. 너 내 친구니까 제발 올라가자. 올라가지 않으면 너는 친구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각 그랜저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3박 4일간 교육을 진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난 게 있었어요. 이건 사기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3박 4일이 끝난 후에 친구야, 나랑 같이 내려가자. 땀 흘리지 않고 돈 버는 것 사기다. 너 분명히 내가 말했다. 내가 너를 데려가려고 했다는 것 기억해라 하고 저는 지금 사람 나와버렸어. 그 올무에 빠지지 않는 아이들이 없었고 서로 돈에 물려가지고 다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를 악으로 끌어들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도 자기께 진짜래요. 거기 가면 성공한대요. 너도 그랜저 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악은 악 죽음으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정말 사소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그 복음은 생명을 낳고 그 시대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자 청년이 그 주인을 긍휼히 여깁니다. 실은 반대가 돼야죠. 주인이 하인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데 이 하인이 주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절 보시죠. 어떤 눈이 있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축구 잘하는 선수들 위치 선정이 중요, 잘합니다. 어떻게 그로 패스가 올지를 딱 알고 꿰뚫고 거기에 가 있어요. 농구 선수도 마찬가지죠. 다 위치 선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아까 돌아가서 보시면, 자, 1절 한번 보세요. 자, 1절에 보면 위치가 나옵니다. 나아만이 누구 앞에? 그의 주인 앞에. 네. 나아만은 그의 왕 앞에서 가장 신임을 받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자리를 탐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 선거하는데 다들 좋은 자리, 명예직,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다 그런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3절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그 자리가 진짜 자리가 아니라 진짜 자리는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에 계신 누구 앞에? 선지자 앞에. 네. 앞에는 왕의 자리 앞에, 뒤에는 선지자의 자리 앞에라고 쓰여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히브리어가 한번 따서 볼까요? 나비. 호랑나비 아닙니다. 나비. 이 나비라는 뜻은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예언자. 예언자. 말씀, 애자, 맡길, 언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맡겼어요? 말씀을 맡겼어요. 너는 내가 맡긴 말만 전해. 이게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청년이 자기 주인에게 어디 앞에 서 있으란 말이에요? 당신이 말씀 앞에 서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앉은 뱅이

구걸하는 안진명에게 나에게는 뭐가 없어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걸 줄 수밖에 없어요.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분노가 확 나가요. 자기도 모르게 나가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랑이 나가요. 긍휼이 있는 사람들은 긍휼이 나가요. 누가 뒤에서 클락션을 빡 누르면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화가 나서 브레이크를 잡아요. 근데 긍휼이 있는 사람은 아, 저 사람 오늘 힘든 일 있나 보다 기도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장중히 흘러가는 정말 따뜻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어떤 처지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병실에 있고, 내가 위기 가운데 있고, 내가 실업 가운데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안에 누가 있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자리를 향해서 가고 싶어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영중앙교회가 40년을 넘어서 앞으로 더 하나님의 해를 향해 갈 때마다 말씀 앞에, 성령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은 영향력이 있을까요? 네, 한 사람의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도표를 한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은혜의 진원지가 누굽니까? 왕입니까? 장군입니까? 어린 포로 청년입니까? 어린 소녀입니다. 자, 거기에서 그의 복음이 어디로? 나만 집으로. 자, 그 다음은 나만이 어디로? 아람 왕국으로. 아람 왕이 그 복음을 다시 어디로? 웃기게도 이스라엘로 보내요. 이게 원래는 거꾸로 돼야죠.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이방 땅으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이방 땅에서 한 청년 때문에 복음이 거꾸로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바르게 살지 않으면, 믿는 자들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다른 돌들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쉴 때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포로가 이야기했는데 안주인이 믿어요. 안주인이 남편의 이야기인데 남편이 믿어요. 남편이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왕도 믿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7절 한번 보시죠.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복음이 막힘없이 흘러가다 어디에서 막힙니까? 이스라엘 왕에게서 막힙니다. 다 복음을 믿었는데 왕만 못 믿습니다. 이건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믿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진정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처럼 그의 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가 신하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깊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깊은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보고 모든 삶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은혜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자, 도표를 한 장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만은 처음에는 외교 문서면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니까 말을 듣겠지. 이게 안 통한다면 어마어마한 금과 은, 이걸 지금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약 5천억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의 힘은 통하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통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점점 겸손하게 겸손하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저 밑에 있는 흙탕물인 요단강까지 내려가서 몇 번? 7번 완전한 순종 후에 그는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엘리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8절에 그렇게 써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 땅에 있는 작은 소녀, 안주인, 나만 장군, 아람왕 다 이방인인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에게

0: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셨어요. 더 낮은 자리로 우리 예수님을 끌어내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나만도 살기 위해서는 높은 왕의 앞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요단강 앞으로 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숙한 증거는 우리가 점점 더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깊이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큰 일보다 살리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과 자녀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청년의 말 한마디가 그를 하나님께로, 온 나라를 하나님께로, 온 열방이 하나님이 온 땅의 주되심을 목도하게 하였습니다. 포로였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생명이 나타난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에 말씀과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793-5888번, 061-793-5888 광영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 무미성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2: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장입니다. 말은 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말의 의미는 마음의 알갱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알갱이가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되는 것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는 마태복음 12장 34절의 말씀처럼 말은 그 사람 마음의 상태이며 인격과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말이 마음의 알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선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과 계획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삶의 형태로 나타나셨음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는 실행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을 통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가 온 우주를 빚어낸 것이죠. 잠언 2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결국 우리가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알갱이를 하나님의 마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이 누군가에게는 귀한 금사가처럼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그렇게 마음의 알갱이가 가장 여과 없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말이 서툴더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심의 알갱이가 무엇인지 먼저 들여다보는 마음 씀씀이가 필요한데요. 왜 그렇게 말해? 라고 날카로운 껍질을 공격하기보단 당신 마음 알갱이가 지금 조금 힘들구나 라고 알아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장 작은 교회이자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가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할 현장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공중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라는 밭에 심겨지는 마음의 씨앗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가 되어 우리에게 오셨듯 부부도 서로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성소로 만드는 것은 거창한 예배보다 부부 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의 말도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말 건네기가 어렵다면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를 흉내내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성경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합니다. 배우자의 실수라는 알갱이를 비난의 언어로 드러내기보다 용서와 격려의 언어로 감싸 안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가읍을 잇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머물지 않고 우리 곁에 오셨듯 부부 사이의 말도 반드시 삶이라는 육신을 입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예언자와도 같은데요. 당신 최고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계셔라는 축복의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때 그 말의 알갱이들이 씨앗이 되어 실제 가정의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서로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선포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소망을 담아 말하는 대로 그 인생과 우리 가정의 미래가 빚어질 것입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부부 사이의 언어는 집을 짓는 벽돌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가는 마음의 알갱이들이 하나하나 쌓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공하시기를 마음을 담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인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설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느헤미야 제7장
2: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밧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벳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갓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0: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귓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1: 제 8장
0: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스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2: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0: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1: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0: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2: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0: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3: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0: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2: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0: 제9장.
2: 그달 스무나흔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4: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5: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6: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

0: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1: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리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윤리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2: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인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3: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0: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4: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이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0: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1: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0: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 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4: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달리고 또 달렸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은 하루, 아직 지쳐있는 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친히 새 힘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주님을 앙망하며 새로운 내일을 향한 새 힘을 얻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같은 수임을 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첫 곡은 주를 앙모하는 자, 어노인팅의 찬송가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다시 한번 인사드려요. 진행을 맡은 조시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피로와 수고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며 바라보는 이 시간. 주님께서 새로운 내일을 위한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찬양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크룩스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 7418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이고요. 이어지는 곡은 에필로그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남겨주셔도 됩니다. 2046님, 션디 반가워요 라고 인사 남겨주셨고요. 저도 반갑습니다. 7418님, 이 시간에 피디님 목소리를 듣네요. 가족들 모두 잠들고 저만 따뜻한 생강차 한잔 마시면서 방송 듣는데 반가운 목소리에 글 남겨요. 하루에 2번 방송하시려면 많이 힘드시겠어요. 저도 찬양 신청해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듣고 싶어요. 신청해 주셔서 조금 전에 크룩스의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죠. 오늘 첫 곡처럼. 때로 지치기도 하고 곤비하고 또 성경에 자빠진다는 표현도 있는데 피곤하지만 주님 주시는 새 힘 얻어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 시간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도 주님 주시는 새 힘 얻어 내일을 넉넉히 승리하시는, 이겨내시는, 살아내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영어 찬양 한 곡 준비했습니다. 힐송의 주품에 들려드릴게요.

5월 21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With God의 말씀 앞에서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때때로 일이 꼬인다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찬사를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고 스스로 취하고자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한 마음으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시죠. 이 찬양들 나누다가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쉼과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세 곡으로 오늘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배하은의 찬송가 메들리 함께 들으셨고요. 우르르 워십의 예수 내 영혼의 사랑,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듣고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싶은 요구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존재를 알아주고 또 존중해 줄때 자존감도 생기고 또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면 행복해지지만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으므로 영광 돌리기 마땅합니다. 그럴 때참 행복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곳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 또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시고요. 8845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89세 되신 저희 아버님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걱정이네요.

치료자 되신 하늘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시면서 예수나의 치료자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료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 조환민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가 메들리 옹기장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풍성한 찬양이 있는 이 시간. 여러분 문자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들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 메시지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강성식의 찬양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 찬양 가운데 계속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듣고 오시죠.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가운데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된 점이 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응원은 성경처럼 되새기고 괴롭히는 자의 언행은 뉴스처럼 지나보내라. 기분 나쁜 말을 선택하지 않고 지나칠 때 그 말의 주인은 내가 아닌 그 말

말을 뱉은 사람의 것. 책을 보다가 공감되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해준 따뜻한 응원 다들 있으시죠? 저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기억에 남을 응원을 보내준 사람은 모두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죠. 기분 나쁜 말을 듣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고 괴롭히는 자의 언행을 뉴스처럼 지나 보낼 수 있는 것도 가족으로부터 공급받은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서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곁에 있어서 공기처럼 소중함을 몰랐던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의 찬송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7편 함께합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7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입니다. 돌이키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두르거나 우리의 짧은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구원과 힘이 주어집니다. 그분을 조용히 신뢰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스티븐 컬셰프만의 Be Still and Know 들으셨습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단순히 방향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밀어붙이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다라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급하게 결과를 만들려는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더 애쓰지 말고 내가 쥐고 있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방향을 다시 두라는 말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팀 룩 월십의 선하신 나의 주, 피아 월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텐트 메이커스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의 Come Jesus Come, C.C. Winans의 How Great is Our God, 조나단 버틀러의 Love Never Fail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8933 쓰시는 분, 김도현님 늦은 시간 여전히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지만 이 시간 감사히 드리며 하루 마무리합니다. 라고 하루의 마무리에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8592번 쓰시는 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에서 이 노래 부르다가 울컥했습니다. 다시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게 힘들 때가 있죠. 그래도 아 정말 후회가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주님을 섬길 거야 라는 마음을 아마 이분이 가지셔서 이 찬양에 울컥하시지 않았나 싶네요. 요즘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8592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피아 월십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장근이가 부른 당신은 자유, 오벳의 이사야 53장, 그리고 소망의 바다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호주의 청년 폴 로싱토는 여자친구와 크루즈 여행 중이었어요. 크루즈가 뉴사우스 웨일즈의 아름다운 해안을 지나자 한밤중에 아름다운 해변 경관을 즐기기 위해 로싱토는 여자친구와 함께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발코니 너머 외곽에서 바다를 바라보던 여자친구는 강한 해풍에 밀려 그만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로싱토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여자친구를 구하려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한밤중에 깊은 바다 가운데 떨어진 여자친구가 살 확률은 0%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로싱토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종으로 알려졌다가 CCTV 확인 결과로 드러난 이 안타까운 사건은요, 호주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줬고요. 3년 뒤에 폴 로싱토는 1년에 단 한 명만 주는 용감한 호주인상을 사후

후에 수상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걸 알면서도 세상에 오셨고요. 십자가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이기지 못한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어주신 주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내주의 보혈은 소진영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바리톤 홍성선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자친구가 깊은 바다로 떨어지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구하기 위해 떨어졌던 폴 로신턴. 그래요, 갑자기 이 두 사람이 사라져서 실종 사건으로 여겨졌지만 CCTV 확인 결과로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기꺼이 뛰어든 폴 로싱턴의 사랑을 사람들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날 위해 기꺼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우물정 1069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날 위해 큰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수원시립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기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스캇 맥나이트는 복음은 나에 관한 것이기 이전에 우리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개인적인 변화를 일으키죠. 그러나 스캇 맥나이트 목사님의 말처럼 복음은 나 이전에 바로 우리에 관한 이야기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복음은 개인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또 같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기에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복음은 더 이상 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있는 실체가 될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고 소외된 자들을 품으며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텐트메이커즈의 예수나의 치료자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치유자 대신 예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장윤영의 You Raise Me Up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이든 레빅의 Nothing But The Blood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벳의 받은 복을 세어봐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히즈윌의 사랑 그 좁은 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의사에게 하나님의 세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하은의 주님의 보혈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데이비 펠프스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 포의 예수 사랑하심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러빔의 하나님의 시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리얼 워십의 하나님 뜻 무엇이거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느윈팅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이고요. 저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순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고난의 파도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찾아오고, 그 하나를 넘은 것 같은데 더 큰 파도가 몰려올 때도 있지요. 그런데요, 그 파도에 맞서느냐, 아니면 그 파도를 올라타느냐, 우리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고난을 우리가 맞장서서 이겨내는 것도 참 중요하겠고요. 그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것 또한 필요할 겁니다. 남북한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어떤 문제를 잘 헤쳐나갈 때도 있어야 될 거고, 고난의 파도를 잘 넘어간 다음에 편안해지는 그때를 기대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의 파도를 이겨내고 또 넘어갈 힘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송의 가사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래요. 그런 하나님이 그동안 부어주셨던 은혜와 복이 지금의 고난을, 이 파도를 넘어갈 힘이 된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에 취해서 감사합니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고 또 고난이 닥쳐왔을 때 넉넉히 이겨낼 힘을 길러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남북한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 나와서 힘든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많은 동포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또 넉넉한 그 이겨낼 힘들이 있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 동포 여러분들께, 또 탈북민 여러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그리고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AM 1188kHz 기억하시죠? 그리고 제주국동방송 AM 1566kHz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과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이나 또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지능형 손전화기 갖고 계시다면 저희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어플을 다운로드 해보십시오. 어플 검색하시는 곳에서 FEBC 영어 소문자로 검색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도 보내실 수 있는데 아마 메시지 남기시고 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방송을 들으시면서 은혜의 시간, 그리고 잊지 말

그리고 동역의 시간들, 그 마음들 함께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에서는요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성도님들께 도움이 되는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북한 땅에서 벌어지는 인권의 처참한 현실들을 저희가 드라마로 꾸며봤죠. 인권 드라마 오늘 6화입니다.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꾸며드리겠습니다.

0: 누구세요?
1: 저, 기억하시지요?
2: 어,
1: 아니, 내가 여길 어떻게, 그때 우리가 어디로 팔려갈지 다 알고 있었던 거지요?
3: 뭐가 이리 시끄러워?
1: 우리 엄마가 북송됐답니다. 좀, 알아봐 줄수 있습니까?
0: 아휴, 저런.
3: 안 됐구나. 그나저나, 넌 어떻게 여깄니?
1: 덕분에 우리도 모르게 팔려가서 농촌에 시집 갔었지요. 그래서 모순처럼 지내다가 저만 탈출해 나와서 선양에서 일했었습니다.
3: 엄만 북송됐고.
1: 네.
3: 소식을 찾아봐 줄순 있는데 돈은 있나?
1: 얼마나 필요한데요?
0: 아유, 좀 싸게 해줘요.
3: 인연이 있으니 저렴하게 한 500위안 정도 주면 한번 알아봐 줄게.
1: 그때 우리 팔아넘길 때도 그 가격에. 좋습니다.
3: 가서 기다리고 있어. 내곧 연락해 주지.

0: 여보세요?
1: 네 엄마 찾았다. 지금 해산에서 멀지 않은 교화소에 있대.
0: 진짠가? 그럼 우리 엄마 거기서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1: 우천이 아니니?
0: 네, 있습니다.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동생 민호 소식도 좀 알아봐 줄수 있습니까?
1: 네가 돈이 많나 보네. 이건 천이한 추가다.
0: 그래, 우리 가족들 구하려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모았으니 네가 다 가져간다고 해도 내가 다시 또 모아서 우리 가족 꼭 구해내고 말 거야. 엄마, 아버지, 우리 민호야. 우리 어릴 때 함께 오붓하게 지내던 고향집 시절로는 다시 못 돌아가겠지만 꼭 다시 만나자.
2: 북한에서 굶주림에 죽어가던 은경모녀는 중국으로 향하지만 인신매매로 강제 결혼에 넘겨져 시골로 보내진다. 탈출한 은경이는 돈을 벌기 위해 식당에서 일하며 지내다가 엄마의 강제 북송 소식을 알게 되는데,
3: 땅과 조국을 배반한 반역자들은 사람이 아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너희들, 자궁검사, 항문검사도 끝났겠지? 응? 너네가 중국에서 몰래 숨겨온 돈 다 찾아낸다. 기카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종자는 모조리 싹 없앤다. 이번에 들어온 간나 하나가 중국에서 애새끼를 베고 왔다 해서 지금 그 애 없애러 가있어. 니들 썩은 정신들도 여기서 제대로 교양하고 나가라. 에, 넌 이름이 뭐간?
4: 저 박순옥입니다.
3: 니? 이름이 뭐가 어디래?
4: 아, 박순옥.
3: 아니지! 니 이름은 42번이야. 알겠어? 너 이름이 뭐라고?
4: 42번입니다.
3: 42번!
4: 네. 아.
3: 이게 어디서 감히 얼굴을 쳐다봐. 야, 42번.
4: 네.
3: 신입 교육받는 동안 너희 15명은 이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말고 앉아서 규칙을 외운다. 제대로 못 외우면 맞는다. 앞으로 너네가 여기

0: 42번 면회.
1: 예? 면회요?
0: 몇 달 동안 아무도 안 오길래 가족도 없는 줄 알았더만 누가 있긴 있구나야.
1: 아, 누구지? 민호 왔나?
2: 안녕하세요, 은경이 어머니.
1: 네? 누구신지?
2: 은경이가 보내서 왔습니다.
1: 아, 은경이요? 아, 은경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2: 네. 은경이가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아유, 우리 은경이가 잘 있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2: 은경이가 어머니를 잘 보살펴달라고 해서 칫솔하고 담요하고 필요한 거 몇 개 간단히 챙겨왔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얼굴이 정말...
1: 여기 생활이 뭐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2: 사실 아까 들어오는 길에도 시체를 몇 구 봤습니다. 다들 여기서 못 버티고 안타깝게 됐어요.
1: 네, 먹을 건 주는 게 없는데 매일 주행일 나가서 일은 해야 되고 위생 상태도 안 좋으니 하루에 서너 명씩은 죽어나갑니다.
2: 곧 좋은 소식 있을 테니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0: 42번 석방.
1: 정말요?
0: 썩 나가라.
1: 고맙습니다.
2: 은경 어머니, 이쪽입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1: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2: 뇌물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경이가 애 많이 썼습니다.
1: 아이고, 우리 은경이가 무슨 돈이 있다고.
2: 은경이가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모았나 봐요. 은경이 아버지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1: 예? 은경 아빠 어디 있대요?
2: 저 안쪽에 있는 수용소에 있다고 합니다.
1: 아유, 은경 아빠.
2: 거기는 손 쓰려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서 우선 어머니부터 모시고 나왔습니다.
1: 그럼 민호는요?
2: 민호는 다행히 할머니 댁에서 삼촌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우리 민호 얼굴 좀 보러 가게 해주세요.
2: 지금 바로 두만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계획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위험해져요. 먼저 은경이 만나서 그 다음에 민호도 데리고 나오는 방법을 찾으면 그럼 됩니다. 중국 가서 전화라도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어머니 속상하시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얼른 이동합시다.
3: 엄마!
1: 은경아! 우리 딸 얼굴 좀 보자.
3: 엄마! 꼬리 이게 뭔가? 뼈대만 남았으니까 피부는 또 왜 이렇게 새까매지고.
1: 그래도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났지. 은경아,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니도 민호도 소식을 모르니까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니.
3: 엄마, 민호도 그런 대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식량 좀 보내줬습니다.
1: 참나다, 은경아. 우리 민호 목소리 좀 들어볼 수 있을까?
3: 그게 민호가 전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랑 누나가 설명도 없이 중국 간 거에 대해서 엄청 화나 있고 엄마랑 누나 탈북했다고 누가 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좀 당한 것 같습니다. 전화 통화하다가 걸리면 큰일이라고 절대로 안 하겠답니다.
1: 그랬겠구나. 우리 민호한테 엄마가 너무 미안하구나.
3: 우리 일단 한국 가서 정착금 받고 민호한테 많이 보내주면 민호도 마음이 많이 바뀔 겁니다.
1: 한국? 어? 거기가 어디야?
3: 엄마! 아직 한국도 모른가? 남조선 말입니다.
1: 남조선?

0: 거기 가서 어떻게 산다니. 거긴 사람 못 살 곳이라고 우리 배웠지 않냐.
1: 엄마, 엄마가 아직 너무 뭘 모른다. 지금은 한국이 중국보다 더 잘 삽니다. 중국 테레비에 나오는 한국 드라마 좀 한번 보십시오. 중국 선양보다 훨씬 멋진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같이 북에서 온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줘서 신분증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준답니다.
0: 그런 허풍을 너 믿니?
1: 엄마는 북한에 있을 때 중국이 북한보다 얼마만큼 잘 사는지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우리가 다른 세상을 모르게 인민들을 그 안에 가둬뒀던 겁니다.
0: 야간 고생을 너무 했나? 아이고 자꾸 헛소리를 하고 있네.
1: 지금은 못 믿어도 곧 믿게 될 겁니다. 엄마, 우리 한국으로 가십시다.
2: 북한 인권 드라마 나의 이름을 찾아서 기획 극동방송 편성국 북방사역팀이었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가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급망과 안보 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매우 빨리 좋은 방식으로 끝내겠다며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인도양에서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조선을 납포하며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한미 양국이 안보 경제협력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 협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10년 안에 인간 운전이 드물어질 것이라며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를 전망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지난달에 북중 교역 규모가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의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7만 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들어서 약 8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에 새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폐결핵 확진 사례가 잇따르며 현지 공장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가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급망과 안보, 국제 현안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을 찾으면서 성사됐습니다. 양국 정상이 불과 4개월 만에 서로의 고향을 오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폭풍 우를 함께 헤쳐갈 파트너라며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일수록 한일 간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와 벌써 네 번째 만남을 갖게 됐다며 이는 한일 셔틀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양국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과 경찰청 간 스캔 범죄 대응 협력, 조세의 탄광 희생자 DNA 감정 실무 협의 등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보장과 중동 정세 대응 과정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한일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내 평화와 국제사회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와 안보, 글로벌 현안 대응까지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매우 빨리 매우 좋은 방식으로 끝내게 될 것이라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성과도 함께 언급하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여러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했고 보잉 항공기와 다른 미국산 제품 구매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가 미국 농민과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무역관계 개선과 동시에 이란 문제에 대한 압박을 병행하면서 외교 안보 현안을 동시에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인도양에서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 스카이웨이브호를 납포하며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해당 선박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에서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선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이미 이 선박을 이란산 원유 운송에 관여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미국이 이란의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유조선을 납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유조선 티파니호와 매제스틱 X호를 잇따라 납포했습니다. 미국 군 당국은 이란 국적 선박이나 이란의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선박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공격 계획을 일단 보류했다고 공개하면서도 미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 준비를 군에 지시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 일부 민간 정유소들의 이란산 원유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가하며 압박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한미 양국이 안보 경제 협력 합의 이행을 위한 양자 실무 그룹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핵추진 잠수함 협력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워싱턴 회담에서 공동 팩트시트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조만간 미국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안보 분야 킥오프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은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통상 갈등과 미국 기업 관련 현안 등이 불거지면서 실제 협의는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외교부는 양국이 안보 경제협력 합의에 가시적 성과 도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시장 접근 장벽 해소 필요성을 강조해 통상 현안에 대한 미국 측 문제의식도 드러냈습니다. 양국은 또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국제해상교통로에서의 항행의 자유보장 중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10년 안에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일은 매우 드물어질 것이라면서 자율주행 시대 도래를 자신했습니다. 머스크는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열린 스마트 모빌리티 서밋의 화상으로 참석해 앞으로 모든 주행의 90%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미국 텍사스 일부 지역에서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과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미국 전역으로 무인 차량 운행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머스크는 AI와 카메라 기반의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이 인간 운전자보다 더 안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시장 조사업체들은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앞으로 10년 사이에 수천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또 뉴럴 링크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시력 회복과 마비 환자 보행 보조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뇌에 초소형 칩을 심어 외부 카메라 정보를 전달하거나 운동 신호를 해석해 보조장치로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이와 함께 스페이스 X 상장 준비 사실도 언급하며 우주 발사체 재활용 기술이 인류 문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교역 규모가 약 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달 대중 수입은 약 2억 5천만 달러,

수출은 약 7천만 달러 규모로 집계됐는데요. 북중 교역은 코로나19 시기 국경 봉쇄로 사실상 중단됐다가 최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이후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체 북중 교역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넘게 증가했는데요. 지난 3월 북중 여객 열차 운행과 평양 베이징 항공 노선이 재개되면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진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현재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장과 병원, 산림집 건설에 필요한 중국산 건설자재와 기계설비, 의료장비 수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큼 북중 전략협력과 교역 확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의 원달러 환율이 평양 기준으로 1달러당 7만 100원까지 치솟으며 올해 들어서 약8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BK 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통화량 증가와 외화 부족 현상이 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환율은 올해 1월 초 3만 9천 원 수준에서 4월 중순 7만 원을 넘어서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구진은 최근 북한이 명목 임금을 크게 인상하고 지방발전 사업과 공장 건설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을 풀면서 시중 통화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금 외에도 돈표와 디지털 원화 지급 등이 확대되면서 북한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이 커졌다고 분석했는데요. 여기에 외화 공급은 부족한 반면 주민들의 달러 비축 수요는 늘어나면서 환율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 내부에서는 쌀과 의약품, 휘발유 등 수입 의존 품목 가격이 오르고 민간 소비 위축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구진은 북한의 확장 재정 기조가 계속될 경우 환율과 물가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엔케이 보도입니다. 중국에 새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가운데 폐결핵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현지 공장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3만 5천 명의 북한 신규 노동자들이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 일대 의류, 식품, 수산물 가공 공장 등에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랴오닝성의 한 의류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 3명이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인 뒤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공장에서도 추가 확진 사례가 확인되면서 현지 공장들은 북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긴급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이어서 집단 기숙사 생활을 하는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확산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지 중국인 관리자와 직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감염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은 북한 노동자들이 출국 전 건강 검진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검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북한 노동자들을 태운 버스들이 계속 단둥으로 들어오고 있어 중국 내 북한 노동자 파견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4도 사이로 조금 낮게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6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양덕의 하늘은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안주 13도, 양덕 12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25도, 안주 24도, 양덕 19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남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신의주와 삭주, 구성과 희천은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13도, 삭주와 구성 11도, 낮 최고기온은 삭주 24도, 신의주와 구성이 2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도 전 지역이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하루 동안 전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창원과 개성 14도, 신계 11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26도, 신계 24도, 창원 2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의 오전은 지역에 따라 맑거나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해산과 원산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원산 14도, 함흥 12도, 해산 5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23도, 함흥 20도, 원산 16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도 하루 동안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성진과 무산에서만 오전에 잠시 하늘이 맑았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진과 성진 11도, 무산 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무산 19도, 성진 17도, 청진 14도로 전망됩니다.

0: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m에서 최대 3.5m까지 평소보다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2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또 탈북민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2편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합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락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시편 저자는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사람처럼 하나님께 진심어린 전심어린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있죠. 우리의 눈물도 기도가 되고 떨리는 마음과 목소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대로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그런 이 새벽 시간을 위해 기도하면서요. 괴로운 마음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야기하시는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나가는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의 목소리로 오늘의 첫 찬송 함께 올려드렸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최한원과 비엔나 왈츠 오케스트라 함께 연주한 관현악 찬송 앨범 가운데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소산

찬란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평화를 찬양합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길 바라면서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히 쉬고 평안함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늘 곡조의 맑은 가락이 울려 퍼지는 하루를 위해 함께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다합창단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했습니다. 계속해서 주 음성 외에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정환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 바로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에베소서 6장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그랬죠.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효도하면 잘되는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신은 효자 가문에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철대왕, 유명한 미국의 실업가 앤드루 카네기죠. 어린 시절에 매우 불우하고 가난한 것이었는데, 본래 스카틀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아버지 사업으로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 미국으로 이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상볼 만들어서 가지고 집집마다 던지면서 행상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살 길이 없어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 가서 하루에 16시간 열급산 정도로 일을 했고, 카네기는 이때 어머님의 노고를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22세 되던 해 어느 날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결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어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에게 비단 옷을 한번 사드리고 하인들도 많이 두고 어머니의 타실 마차도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뼈저린 분투를 했습니다. 서약한 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30년 동안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있다가 52세, 52살에 결혼을 했고, 62세 되던 해 유일한 자식 딸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어머니의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되어진 일이지만 결코 이것이 그로하여금 강철대왕이 되게도 한 것이었습니다. 부모

0: 성경이란 결국 자신의 복되게 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자가 효자를 낳는 법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잠언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고 그랬어요. 효는 노력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효는 아름답습니다. 효는 그 가정의 장래를 예고해 주는 축복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믿어라 주의 가정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

0: 자입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시니 주님을 믿기에 어떤 것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 어떤 것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내 영혼에 희락 있고 소망이 넘칩니다. 헛되고 일시적인 세상적 일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단순한 삶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에 생명의 은혜가 새롭게 흐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에 아는 믿음이 공동체에 함께 발맞춰 하나님을 불러보지도 못한 북한 영혼들을 바로의 학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복음이 참된 빛으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사하며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찬송을 신청합니다.
1: 복음의 참된 빛이 북녘 땅에 비추어 북녘에도 주님을 향한 노래와 희락과 봄날이 가득할 소망이 차고 넘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합니다.

안녕하시오. 한복도 하시는 김희웅입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며 한나날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의 피로 매일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포로된 자를, 억눌린 자를, 갇힌 자를 복음에 참된 빛으로 해방시켜 주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오늘도 고향 땅을 생각하며 고향 땅을 위해 기도하며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주님을 향한 노래가 삶 가운데 봄날과 희락과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햇빛빛

제니, 찬양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목소리로, 그리고 그 선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내용훈의 해피피치니 함경 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남과 북 가운데 가득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진리와 빛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세상의 모든 풍파와 근심과 걱정과 우리를 흔들고 누르고 막을 때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염려치 않으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으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를 찾으며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오늘 하루의 문을 함께 열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성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자매들의 일기.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룬 김소희 자매 이야기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는 1903년 여호선교사 하디를 통해 원산에서 회개와 부흥운동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1907년 평양장대원교회 절약기도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와 죄에 대한 고백을 듣고 감동된 성도들이 회개와 함께 지식으로 알던 신앙에서 가슴으로 뜨겁게 믿는 신앙이 되었죠. 당시 시대적 문제였던 계급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 남녀차별의 철폐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듯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죄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처럼 이 땅에 성령의 불바람을 주시어 평양대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강압적인 신사참배로 인하여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들도 많았지만 한국 장로교가 장로교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신사참배를 결의하였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님을 잃어버렸고 해방 후에는 김일성에 대한 우상숭배로 인하여 북한 땅은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후손인 우리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운 3대 독재자들을 신이라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인민들을 사랑한다고 입만 벌리면 거짓을 말하는 그들에게 돌렸습니다. 북한 땅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철이 되고 땅은 노시 되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나지 않아 배고픔을 면치 못하였고 가는 곳마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북한 국민의 48.2%인 1,220만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으나 약도 없고 그 어떤 대책도 없는 곳이 바로 북한이라는 곳입니다.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 해골처럼 되어 보기에도 끔찍하게 죽어가던 북한 동포들, 어머니의 품에서 빈젖을 빨며 울 기력도 없어 눈을 뜬 채 죽어가던 어린 아이들, 역전 앞에서 빌어먹다가 한쪽 구석에서 다리를 흠칫 흠칫 경련을 일으키며 사람이 죽어가도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저 저주받은 땅,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조금만 표현을 잘못해도 민족 반역자와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공개 처형을 당해야 하는 온갖 악이 판을 치는 저주의 땅. 그런데도 어리석은 우리들은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들이 세운 동상을 찾아가서 울고 불고 하면서 까무라쳐 죽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김일성이 신인데 신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 북한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었던 것처럼 우리를 출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했지만 우리 탈북민들은 우리를 이끄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탈북민들을

0: 중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에서 교회와 선교사들을 통하여 예배와 성경 통독을 통하여 만나주셨습니다. 자신의 제자 삼으시어 북한 땅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군사들로 키우고 계십니다.
1: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고향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을 그리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룬 김소희 자매 이야기, 북한에서 온 김아영 자매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에서 전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성령 충만받은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날 하루에 남자로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은 설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가 창립될 때 3,000명의 성도로 창립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부흥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5,000명, 수만 명의 교회가 되어 온 예루살렘을 예수 믿는 주님의 백성으로 뒤덮어 놓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을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나아가서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장 40절 보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함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의 최고의 권위이고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주여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성경은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지켜야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언제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서 허감의 권세를 몰아내고 내 몸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아멘을 받을 때 병든 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허감의 권세가 물러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에 자라지 않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냐고 그냥 말씀을 구경처럼 와서 그저 듣고 가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가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날마다 말씀을 늘어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요 또 기도에 힘쓰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

였습니다. 2장 40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능력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요, 교회 부흥의 열쇠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흩어지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려면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고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냐? 기도하다가. 열흘 동안 간절히 모여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슨 일을 계획하기 전에, 실천하기 전에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요, 기도가 충만한 교회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을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장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면 가진 것을 다 나누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켜쥐고 갖고 있고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나눌 때 더 부어주실 텐데 움켜쥐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 그 물건은 나누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혼자 움켜쥐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나눌 때 하나님께 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누는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할수록 더 힘써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시선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보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가 되면 우리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망국병이 핀가르기입니다. 나와 다르면 그래 원수로 알고 이렇게 싸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어울려 하나가 되어야 되고 동과 서가 어울려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저 휴전선 무너뜨리고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회를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 같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의 나눔을 실천한 결과 결국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고만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한 신앙이야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5월 22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목포가 17도, 포항과 광주, 여수, 제주, 부산이 16도, 서울과 대구, 대전이 15도로 보이고요. 개성이 14도, 평양과 신의주, 강릉이 13도, 함흥과 춘천이 12도, 청진이 11도, 강계가 8도, 해산이 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강계와 개성, 서울과 광주가 26도, 평양과 대전이 25도, 춘천이 24도, 신의주와 해산, 대구와 부산, 여수가 23도로 보이고요. 제주가 22도, 함흥이 20도, 청진이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3m로 평소보다 조금 높게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그리고 그런 다가오는 주말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BC. F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간밤에 우리를 편안히 재우시고 이 아침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가실 새 하루를 기대하며 감사와 경배로 주를 예배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성도된 우리를 생명샘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0: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은혜 시간 되십시오.
1: 자, 오늘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다루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그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이 글로에 가정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과 어려움을 들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저런 이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직접 문의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과 또 재혼과 이혼의 문제, 독신, 결혼, 재혼, 이혼. 자, 요것에 관한 아주 실질적인 삶의 이제 고민이 담긴 이제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독신, 결혼이냐, 이 독신이냐, 이제 이 문제를 갖고 이제 질문을 이제 던졌는데, 1절부터 6절은 이제 독신이냐, 결혼이냐 하는 문제고, 8절, 9절은 재혼이고, 또 10절부터 16절은 이혼에 관한 내용이죠. 자, 먼저 이 독신이냐 결혼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보면은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자, 이게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 사상들의 영향을 받아서 육신은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을 이제 잘 절제시켜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게 원문으로 하면 손대지 않는 게 좋다.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터치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금욕하며 사는 것이 너희 영혼의 정화와 구원에 좋다. 이런 주장을 교회에서 했던 거죠.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죠. 아주 현실적인 방어적 이제 이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녀와 합하여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죠. 자녀를 두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이제 이 축복과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이제 일상에 있어서의 이 방어적인 기능을 말하면 결혼 관계를 잘 지키고 빨리 결혼해야 될 것은 사람 안에 끌어오르는 이 정욕, 이 정욕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주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죠.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음행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참 많았습니다. 항구도시이고 여러 가지 이 음란 유흥들이 많이 있었죠. 자, 이 고린도의 이런 많은 이 음란과 유흥의 문화 가운데 너희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너의 정욕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잘 지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결혼 관계 안에서 결혼 생활 또 성적인 생활을 잘 지켜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에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 의무를 다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해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 당시 헬라 시대에 아주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이 주관하고 주장하는 거지 아내가 자기 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흔치 않았죠. 그러나 이게 창조신학의 원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의 원리로 돌아가서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관계를 잘 유지하며 가져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어떤 관계 없이 있지만 다시 합하라. 자, 분방하지 말라. 이유, 남녀 부부가 관계를 갖지 않아야 될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내가 기도할 때, 그때는 집중해서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집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공격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성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미혹이 있기 때문에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들 분방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위해서 분방해라 이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런 상황 가운데 허락을 하지만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사도적 권면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난 주님의 권면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적 권면이 있습니다. 사도적 권면 이제 이걸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라하니라.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독신으로 살길 원한다.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시간을 다 드릴 수 있고 또 마음에 이제 사도 바울도 이 정욕을 다스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스스로 잘 절제가 되었고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홀로 있으면 전적으로 주를 위해 살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 은사. 그러니까 독신도 은사라는 거죠. 혼자 사는 게 전혀 힘들지 않고 혼자 사는 거에 대한 전혀 어려움이 없고 정욕 같은 거 전혀 뭐 생각도 안 나고 그냥 평안하게 자기 삶을 꾸릴 수 있는 것. 요거는 은사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아유 나는 도저히 혼자는 못 산다. 외로워서 못 살고 견디지 못하고 정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결혼하면 이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한 몸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8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 어느 정도 혼기를 지나면서 결혼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과부들. 과부들, 그 당시에는 천재지변과 배를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풍랑이 있고 하면 죽는 경우들이 빈번했었죠.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과부들에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이분들은 아유 나 다시 혼자야 됐는데 어떻게든 빨리 결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압박감 가운데 이 소셜 프레셔라고 그러죠. 사회적인 압박 가운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내가 말하는데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세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여 이 정욕을 잘 해소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욕구이기 때문에 잘 해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굳이 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비교적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존재하던 모든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와 같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음행에 관한 문제를 앞에 얘기를 하고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이 이혼에 관한 건 10절부터 16절까지 7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고민, 교회의 성도들의 고민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한다. 자,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아니고 이거는 누구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는 주님의 명령이 아닌 게 있어요.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주의 명령이 아니고 사도적인 권면이라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이 말씀을 썼지만 사도적인 권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결혼의 원리, 이혼의 원리입니다. 이혼의 원리. 첫 번째,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할 수 있으면 이혼하지 않는 게 좋다. 11절에 보면 만일 갈라섰으면 별거 하기 시작한 거죠. 그대로 지나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러니까 이혼한 게 아니라 별거 한 거죠. 따로 만약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왜 갈라섰는데 그대로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별거 하다 보니 예를 들면 아유 그냥 이것도 편하고 좋다. 아니면 별거를 하고 보니 예를 들면 이 남편이 여러 가지 폭력적인 또 여러 가지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중독의 문제라든지 도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별거를 하고 보니 아 이제는 좀 편하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이 마음을 고쳐먹고 또 아내도 마음을 갖고서는 다시 설득을 해서 다시 화합하든지 알아. 그러니까 요 말은 별거를 했다고 해서 요게 자기를 정당화해서 음행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음행의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지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않는 것이 제일 먼저 큰 주님의 뜻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이제 12절에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살기를 좋아하면 버리지 말고 남편이 있는데 자매는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근데 남편이 믿음생활을 나는 해야 되겠는데 너가 믿지 않아서 나는 아유 같이 가기가 어렵겠다. 근데 이 자매가 너무 형제를 좋아해요. 제발 그러지 마라. 같이 살자. 나는 못 버린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고민하지 말고 같이 살아라. 같이 살아라. 또 13절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내 아내와 함께 살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면 믿음 때문에 버려야 되고 절대 그러지 말고 지키라는 거죠. 14절에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도 안의 거룩함은 남편의 세속적인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기보다 내 안의 거룩함이 더 강해서 남편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거룩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룩함 때문에 너희 자녀들도 지금 주님 앞에 나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안에 거룩함이 아무 영향이 없고 도리어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면 너희 자녀도 똑같이 세상에서 그냥 돌아다니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 좋은 배우자가 믿음을 지키며 자녀들에게 믿음을 권면하면서 같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니까 이 자녀들도 이제 서서히 믿음을 갖게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는 이 믿음은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 영향력이 있는 믿음이라는 걸 확신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15절에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그러면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혼의 계약, 서약을 지키는 건 서로 간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더 이상

싫다. 끝이다.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갈리거든 구해될 것이 없다 얘기를 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이 결혼 생활의 모든 가정과 관계를 통해 화평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화평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16절에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고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자,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라는 건 여러 의미를 포함합니다.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이 다 있죠. 화평 중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가정의 화평을 위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갈리려고 하거든 같이 사랑하고 나 같이 가자. 나도 다시 노력해볼게. 같이 믿음을 가져볼게. 자, 그러면 화평 중에 이 화평을 지키기 위해 다시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질 가능성도 있고 동시에 믿지 않는 자가 갈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집착해서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럴수록 더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화평을 위해 어쨌든 너무 구애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이 남편을 구원할지 구원하지 못할지 아내를 구원할지 구원하지 못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딱 간적으로 보면 구원할지 모르니 떠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되고 좀 현실적으로 보면 구원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너무 구원받아야 된다고 집착해서 붙들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큰 원리는 이혼하지 않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두 번째 거룩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죠. 그런데 세 번째로 굳이 떠나겠다 그러면 부해받지 말아라. 네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면도 있고 현실적인 면도 있다. 중요한 건 뭐냐? 화평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화평을 지켜라. 화평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개혁신학의 지침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장 5조 6조에 보면요. 우리 성도들의 이제 이혼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간음의 문제. 결혼의 순결함을 지키지 못할 때 간음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악의적 유기를 말합니다. 좀 이제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이 악의적 유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유기는 내방쳐둔다는 거거든요. 내방쳐둔다. 언약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악으로 내방쳐두는. 자, 예를 들면 남편이 너랑 절대 이혼하지 않아. 근데 맨날 밤마다 술 먹고 와서 아내를 막 구타하고 두드려 패고 아침 술만 먹으면 다음날 아내가 눈이 방탱이가 되고 막 힘들고 아이들도 공포에 떨고 이게 뭐냐? 악의적 유기죠. 자, 이럴 때 절대 나는 너랑 헤어질 수 없다. 그럴 수가 있죠. 결혼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말이 아니라 이것은 실질적인 회복과 변화로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악의적 유기를 끝낼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악의적인 유기고 고통받는 실질적인 폭력 행사이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행사하는 건지를 깨닫고 회복을 의지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족은 맨날 피말라 있고 죽어가는데 언약의 의무를 시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좀먹고 파괴하게 된다면 이 상태는 뭐냐? 악의적인 유기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지속적인 회복과 이것이 같이 동반돼야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 무엇이 임하느냐? 우리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화평이 그 가정에 임하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죠. 화평이 아 걱정하지 마 알아서 할게 하는데 알아서 하기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게 샬롬을 가져오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가.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의 권고에 따르면 이럴 때는 이제 몇 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관계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라. 열고 그 다음에 교회 믿는 가정 같으면 권징 교회의 권징 교회가 가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증하고 이 권징을 시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가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큰 과제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0: 땅을 살다 보면 원튼 원치 않든 처음 시작은 참 좋았지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영향력이 어느덧 침투하면서 배우자 중에 누구 하나는 이 악한 영향력으로 휘둘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더욱더 화평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한 마음을 지켜가는 것, 이거는 우리 성도 모두가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애쓰고 지켜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실질적인 고민에 대한 이 해결의 원리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잘 세우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부부라는 울타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독처가 원래 그분의 스타일이 아니시죠.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배필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셨죠. 이 원리대로 말씀 따라 살아감이 기본일진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당한 부부의 문제를 독신으로 일생을 보낸 사도가 정리하여 대답합니다. 경우가 여러 가지 있겠으나 한마디로 모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것은 단순히 체제에 순응하는 삶을 살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일 텐데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부부관계 또 나아가 가정생활을 지도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아멘.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거룩하게 하는 비결이 바로 거룩한 아내에게 있음을 묵상하며 오늘도 그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5월 22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 진행 이영순이었어요. 거룩한 주일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0: 광양통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추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비치니 윤재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서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겠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며 내용은 햇빛비치니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오늘 네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은보다 더 귀하신 주.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마지막 한 움큼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구하면 곧바로 결과가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 곧바로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에서 마주하는 시간은 응답의 순간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지,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또한 묻게 됩니다. 기다림은 공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40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기다림은 힘이 빠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힘을 비축하는 준비의

0: 시간입니다. 간혹 어떤 기다림은 흐르는 시간을 견디는 일이 아니라 마지막 나는 한 뭉큼만 내려놓아야 하는 결단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사르밧의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가뭄이 계속되고 기름병에는 몇 방울, 자루에는 한 움큼의 가루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녀의 기다림은 희망의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체념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말합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였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을 드리라는 요청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마지막 남은 한 움큼만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다림은 때로 마지막을 움켜쥐는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계산합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혹시 실패하지 않았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남은 것을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어드리는 마음을 보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십니다. 조급함이 드러나고 통제하려는 마음이 드러나고 결과에 집착하는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그래도 나를 신뢰하겠느냐? 사르밧 과부의 기적은 환경이 바뀌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먼저였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믿음이 시험받는 시간입니다. 그 시험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마지막 한 움큼만 남은 자리라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달지라도 먼저 하나님에게 내어드리십시오. 기다림은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내 믿음을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기다림은 기도를 더 순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다림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는 은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드릴 수 있을 때에 내 남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모든 것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무엇보다 더 소중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길 원하며 내 영혼의 빛 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복음성가 준비했습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는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뜻을 말씀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각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에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7장 2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미국의 독립을 주도했던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위대한 스승은 나의 위대한 학교는 나의 위대한 도서관은 하나님의 성경이었다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인생의 구원의 안내서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이고 축복받는 비결이 다 들어있는 귀한 말씀책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와 자녀들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야 합니다.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겨울이 지나야 피는 꽃,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호주로 이민 간 교민이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내내 마당에서 기르던 개나리를 계속해서 기르고 싶어 작은 묘목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새로운 집 마당에 개나리를 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땅이 좋았는지 가지도 쭉쭉 뻗어나가고 잎도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처음 1년은 어쩌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2년이 지나도 잎만 무성할 뿐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공부를 좀 해보니 춘화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튤립과 진달래, 개나리 같은 몇몇 식물은 추운 겨울을 나지 않으면 생육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땅이 좋고 햇볕이 잘 들고 꽃이 피기 좋은 환경이라고 해도 잎만 무성할 뿐 꽃이 피지 않습니다. 개나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지 바른 땅이 아닌 생육에 불필요해 보이는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듯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의 믿음도 점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직 감당할 시험만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혹독한 겨울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필 순간을 기다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감당할 시험으로 연단하시는 주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소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의 믿음도 열매를 맺게 됨을 믿고 승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라이플로드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의 사랑하는 책, 메리와 제인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여수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스승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교회에서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참된 스승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스승의 주일, 단순히 교사의 수고를 기억하는 날, 교사가 칭찬받고 또 대접받는 날이 아니라 모든 교사들의 롤모델이자 또한 참된 스승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바로 키워내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치 학교 교육처럼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우리 교사들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이 시대에 참된 스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식이 흘러넘치는 과잉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노하우의 시대가 있었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오늘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방법을 찾던 시대, 노하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노하우의 시대가 아니라 노웨어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일반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챗GPT, 아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 핸드폰에도 들어있는 제미나이. 제미나이 부르면은 바로 예, 뭐 응답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산업 현장에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로봇 등이, 이처럼 인공지능과 기술과 정보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빠르게 비인간화되어가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사회의 모습 역시,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 역시 비인간화되어가는 것이 점점 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인격을 가진 그 사람을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그런 사물로 전락시키는 비윤리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사회 이슈가 되었던 소위 스캠 사건, 이 신용 사기를 스캠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전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스캠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회의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외국에까지 가서 그렇게 범죄를 일삼아 지금은 물론 법원의 이 단죄를 받았지만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낳은 친아들을 구타하고 숨지게 만드는 그런 친엄마, 자신과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자신의 분풀이를 위해서, 감정 해소를 위해서 그 흉기로 찔러서 죽이는 사건까지. 이게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뉴스를 보기조차 참 겁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처럼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은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하였던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지금 현실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어느 것 하나라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들은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지식이나 정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학교에서 교사와 또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룹이 또래 친구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사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진실된 사랑,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진리가 사라지고 그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역설적으로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뢰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과제가 우리 앞에, 바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학교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우리 제자들의 지적인 그리고 영적인 수준에 맞추어서 섬기는, 한 걸음 더 보탠다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모범을 보이는 참된 스승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의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의 모든 교사들이 이런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아울러 우리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바로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역시도 담임 목사로서 더 낮은 자세로 우리 성도들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낮은 자세로 섬기도록 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0: 단순히 입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입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뛰어난 지식과 언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사의 낮아진 무릎. 예, 지식의 근원이신 바로 우리 주님은요 입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그런 지식, 언변에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낮아진 무릎에서 시작된다고, 바로 겸손한 성김에서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부모와 우리 교사들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잠시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공생의 사역 마지막 순간에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세족식을 하는 가운데에 바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승과 또한 주님이라는 권위를 내려놓고 수건을요 허리에 두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은요 바로 그 당시에 종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의 스승이셨고 주님이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대야에 물을 떠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시험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제자들에게요 말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범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예,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모범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승과 교사의 모범 답안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내려놓기 힘든 그 권위를 조그만 말에도 조그만 행동에도 우리는 자존심 상해하잖아요. 에이 내가 때리치아야지. 내가 내년에는 하는가 봐라. 우리는 쉽게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참된 스승과 만물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그 권위를 내려놓고 그 권위를 그 자존심을요 심지어 자기 육신의 육체의 편안함까지 예수님은요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나는 너희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에.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생과 주는요 그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을 부를 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뛰어난 스승들 가운데 한 사람, 많은 주인들 가운데에 한 사람을 말하는 그런 스승, 선생과 주를 사용하던 그런 존칭이 아닙니다. 바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관사가 붙어있지 않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대로가 맞습니다. 뛰어난 선생들 가운데 한 사람이고 많은 주인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관사가 붙어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선생과 주로 부른 것을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유일하고 진실된 참 선생이다. 바로 정관사 더가 붙으면 바로 그라고 하는 뜻이 앞에 붙거든요. 자신이 유일하고 진실된 바로 그 참 선생이요 또한 만물의 주인이자 주관자가 되시는 유일한 참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바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면서 그 성김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범을 통해서. 이처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된 스승은 학생들 그리고 제자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 자신을

있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제자들, 그 학생들 아래에 엎드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은요,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그 권위로 훈계하듯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자기 자신의 권위를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와 교사로서요, 자녀들과 학생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요 염두에 두고 한번 자기 스스로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또 하나보다는 교사로서 나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었는가? 나는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는가? 나는 주님으로부터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는가? 하는 것부터 우리는요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아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먼저 씻음 받은 사람만이 비로소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제자들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내가 굳이 그렇게 내가 자존심 세우고 권위를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들 앞에서 수건을 두르시고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도요, 단 한순간도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후회하거나 자존심 상해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요, 자신이 왜 그들의 발을 지금 씻겨주고 계신지, 씻겨주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앞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처럼 낮아졌어. 내가 너희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을 얼마든지 잡고 그래 우리 기도하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할 때 서로 때로는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이나 우리 수련회 갔을 때에 우리 함께 서로 끌어안고 같은 동성끼리 끌어안고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그런 모습들은 사라졌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얼마든지 제자들의 손을 잡고 또 제자들을 이렇게 오라고 해서 서로 안아주셔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 신체 가운데서 가장 더럽고 냄새가 나는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리를 두르시고 마치 종들처럼, 아니 종으로 왔으니 당연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냄새 나는 발, 가장 더럽고 냄새가 나는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들의 허물과 약점 그리고 먼지가 묻은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너는 언제 정신 차리고 철이 들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나무라면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렇게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그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씻어는 바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요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 진실된 마음을 알기에 제자들은요 감동과 함께 결코 오늘 이 시간을, 이 주님의 섬김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뭐 요즘으로 필요하면 정말 오늘 일기를 설고 암에 박제를 해놓았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내 냄새나는 발을, 심지어 예수님께 무릎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내 발을 씻어주셨는데 그 날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고두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르침, 바로 그 이상이었습니다. 여기는 말 한마디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그 원통함을 풀지 않는 지금과 같은 이 시대적 환경 속에서 그 환경과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정말 꼭 필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우리 교사의, 우리 부모의 가르침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교회 학교에 나오는 한 거친 소년을 변화시킨 이름 없는 주일학교 교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이 누구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아 누군가 누구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의 어느 교회 학교에 가정형편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한 거친 성격을 가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항상 발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고 뭐 고약한 냄새라고 하니 뭐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신발을 벗기만 하면 냄새가 너무 나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신발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아이들은요 그 아이 곁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의 주일 전날에 담당 선생님은요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의 세족식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선생님은 세숫대야와 수건을 준비해서 반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소년을 불러앉히고 조용히 신발을 벗겼습니다. 구멍난 양말 사이로 드러난 그 아이의 발은 정말 때가 깨제제하였고 뭐 냄새가 뭐 나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그 발에는 상처 두성이었습니다. 선생님은요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당황하면서 발을 빼려고 했지만 선생님의 진심 어린 그 손길, 그 눈물이 발등에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이내 고개를 숙이면서 그 아이 역시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선생님은요 단 한마디의 설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반의 모든 아이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후에 그 거칠었던 소년은요 완전히 변하여서 훗날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선생님이 내 더러운 발을 씻기시며 흘리신 그 눈물이 내 마음의 모든 반항심과 상처를 닦아내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참된 스승은 바로 이 교사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학생들 뭐 성격도 다양하고 오늘 이 학생이 거칠었다 했는데 이처럼 선생님의 말은 제대로 듣지 않고 거칠게 행동하는 우리 자녀들, 학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학생들을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그 발을 닦아주시는 이 시대의 모든 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우리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그 자녀들을 바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유치부 그 어린 자녀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요.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손주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이고 아이고 똑똑하다. 우리 손주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것 같다. 저러다가 천재 아닌가? 영재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그 자녀들을 가르친 우리 유치부 초등부 교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더 낮은 자세로 그런 섬기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더 낮은 자세에서 또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몸을 보이신 건 역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하라고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하신 것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 이 시대의 교사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시 후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셔야 됩니다. 그들 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모범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구속사회를 완성하신 후에 제자들을 떠나셔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뒤에 바로 자신이 하신 그 말씀 그리고 행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행할 것을 믿고 이렇게 몸소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초대교회에 놀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 바로 성령의 순종함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한 바로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완성은 바로 본이 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이게 교사의 역할이에요.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교회 학교 교사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정말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시청각 교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식의 근본이신데 정말 화려한 언변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시청각 교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된다 고급 단어를 써가면서 강의하지 않으셨고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교육은요 교육은 모방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잖아요. 아 예수님처럼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오늘날 부모와 교사들 향해서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정직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자녀들에 대한 최고의 교육은 말이 아니라 바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요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부모와 교사들이 먼저 우리 주님의 발시키심, 즉 제시성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임을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좀 내 기대에 좀 덜 찬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조금씩 흉내라도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것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1년이 2년이 될 때에 어느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이미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자신이 가르치는 그 학생들 역시 자신을 본받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여수심계 교회 학교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금 당장 우리 부모와 또한 교사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고 또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 성김과 사랑이 제자들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자녀들 그 학생들 그 자녀의 연약함을 그 학생들의 연약함을 그 발을 기쁨으로 정말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씻기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지금과 같은 때에 꼭 필요한 참된 스승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수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2-3844번, 지역번호 061-642-3844 여수시민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영덕 꿈의 교회 이범우 목사님입니다.
1: 사랑해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올도 이 땅의 모든 가정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고, 더불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님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위정자들이 세워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세상엔 여전히 전쟁의 총성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눈을 반쯤 감아라. 연애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만 결혼은 내 시력을 되돌려준다. 결혼에서의 성공은 올바른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올바른 상대가 되면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죠? 자라온 환경, 언어, 습관. 어찌 보면 참 부딪힐 수 있다는 건 필연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딪히면 다투게 마련인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부부이기에 알고 있는 그 상대의 가장 약하고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거죠. 남보다 못한 사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이기 때문에 그때 비극이 생겼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민감한 상처를 나도 모르게 툭 건드려 버릴 때입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아, 당신 어머니는 도대체 왜 또 그러시는데? 남들이라면 절대 알지 못할, 오직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그 마음의 급소를 성난 감정의 칼로 이렇게 찌르는 순간 부부의 대화는 더 이상 소통이 아닌 전쟁의 대화가 되어버립니다. 그 칼날에 베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오랜 시간 가슴에 멍으로 남게 되는 것이겠죠. 아,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할렐루야. 참 깊은 지혜가 담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부부는 다툼의 목적이 승리가 아니죠. 서로의 다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보듬어주고 이해해 나가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 드리는데 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또 다 알고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은 우리의 옆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셨습니다. 이 아침요, 그냥 한 번도 싸우지 않은 가정이 아니라 혹시나 싸웠다면 잘 화해하는 과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실 거예요.

결혼 예배 또 결혼식에 가게 되면 가장 많이 불려지는 아, 또 우리 결혼식 결혼 예배에 불려지는 곡 중에 하나죠. 이씨가 이씨아에게. 아, 믿음의 부부로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그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믿음의 부부,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 우리에게 어떤 거창한 신앙적인 지식이나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굳어버린 우리 배우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줄 작은 지혜가 있으면 됩니다. 또 작은 실천이 하나 있으면 돼요. 내 자존심보다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 곁에 배우자가 훨씬 더 소중하다. 이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아침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줄 여러분만의 유쾌한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 식탁에서 혹은 출근길의 차 안에서 어색함을 깨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남편, 현숙한 아내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사랑의 언어를, 평화의 언어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 늘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0194님, 아, 4940님은 여러분, 싸울 수 있는 부부가 옆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싸울 사람이 없는 것, 가슴이 많이 아프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고, 우리 0183님은 딸이 결혼 날짜를 잡았대요. 아, 참, 이 딸의 사랑의 철학이 있었대요. 그것은 결혼식장 빈 날짜에 맞춰서 결혼 일정을 꼭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아, 다른 사람 좋은 날짜 하라고요? 이야, 대단한 대화인데요. 네. 3947님도 오늘 오프닝 말씀 함께 하시면서 미소와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극동방송 참 좋습니다 라고 문자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링크 보내드리고요. 어저께 인문학을 하나님께 참 귀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아, 참 여인숙, 인생은 여인숙, 우리를 기다리는 그 만남 속에 그 만남의 복, 여러분의 그 사랑을 전해달라라고 했는데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를 공유받지 못하신 분들은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영상 링크를 공유해드립니다.

드립니다. 1225 맞는 구석은 하나도 없는 우리 부부. 오늘도 매일 싸우고 또 하루를 보내고. 그런데 피디님, 이렇게 43년을 버텨왔습니다. 43년 믿음이라는 소망으로 오늘도 버텨내나 봅니다. 우리 부부는 천생 연분. 믿음으로 뭔가 이거 믿음으로 그냥 탁 이를 악물고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만 이 또한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부부 그리고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뤄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복된 아침인데요. 함께 한 곡 더 찬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한 사랑. 오늘 복된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 고백합니다.

0: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미드웨스트대학교 두뇌상담학과 주임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아, 박사님. 네. 제가 최근에요. 네. 재미있는 제목을 봤어요. 이런 네. 글이었는데요. 이제 부부를 얘기하는데 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고 네. 배우자는 안방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네. 이렇게 네. 왜 이렇게 부부는 잘 맞는 부부도 많은데 네. 이렇게 안 맞는 부부가 많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맞는 부부가 많아요? 안 맞는 부부가 많아요?
0: 안 맞는 부부가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1: 대부분 처음에는 그렇게 맞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안 맞잖아요. 예. 이게 제가 왜 그렇게 안 맞나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0: 부부가 왜 안 맞나? 네.
1: 첫째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재질이 달라요.
0: 그렇죠. 재질이 달라요.
1: 네. 그래서 맞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날 수가 있냐고요. 네, 물러빠진 흙하고
0: 그러니까요.
1: 그 질기고 단단한 갈비하고 와. 맞을 수가 없죠.
0: 재질이 다르다.
1: 네. 재질이 또는요? 달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명쾌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0: 오, 예.
1: 이제 아마 60이 넘은 사람은 오늘 제 말을 다 공감할 겁니다. 이제 여자는 머리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0: 돕는 배필.
1: 돕는 배필이 되는데 이게 참 정말로 신기하고 남자들이 볼 때는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0: 돕는 배필이요?
1: 네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돕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는 길을 뒤에서 밀어주는 걸로 알았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돕는 자가 사실은 리더를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죠. 여자 말 들어서 손해보는 거 있냐. 그리고 제 친구들 거의 99%는 그때 아내 말 들었어야 되는데.
0: 야.
1: 이거예요. 그때 아내 말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때 돈 안 날렸는데. 그때 뭘 했으면 그때 했으면 다 후회를 하는데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그때 아내 말 안 들어서. 그렇다면은 자, 남자가 이쪽으로 가는데 그걸 뒤에서 밀고 가는 게 아니라 결국 무엇을 돕느냐? 방향 설정을 돕는 아내라는 거예요.
0: 우리 아내는
1: 그렇죠.
0: 방향 설정.
1: 방향 설정. 자, 이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를 들어서 자녀를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돈을 어디에다 투자할 거냐. 한번 지금 60 넘은 사람들은 제 말에 전부 무릎칠 겁니다. 맞아. 그때 아내 말 들었어야 되는데.
0: 이야.
1: 이게 처음에 저도 여자는 남자가 머리로 가고 뒤에서 돕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0: 오.
1: 그러니까 아우 난 머리인데 말이야.
0: 그걸 따라와라,
1: 그러고 있어. 따라와. 예.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방향을 선택을 돕는 거더라는 거예요. 방향의 선택을.
0: 오.
1: 그래서 여자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0: 이야.
1: 방향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지혜. 남자는 딱 정해지면 그 길로 머리를 딱 갖다 대주면 우직하게 가잖아요. 여자 말을 믿고 잘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로 방향을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가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아내 말 듣는 것보다 더 많다가 제가 우리 친구들 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0: 예.
1: 나는 아내 말 안 들어서 잘 됐어 이런 사람 몇이나 있냐고요. 그때 아내 말 들었으면 나 이렇게 안 살 텐데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아내 말 들었어야 더 건강해졌고
1: 건강하고 노후가 좋았고 뭐뭐 했는데 그때는 다 내가 머린 줄 알았어.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내 말 들었어야 돼. 그걸 다 내가 들으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아, 방향 설정을 해주는 게 아내였었구나. 아내가 힘이 없는데 뭘 조력자가 뒤에서 도울까. 그랬더니 방향이에요. 힘은 남자가 세잖아요.
0: 야.
1: 방향만 정해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많이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자 누가 많이 방향을 정할까요?
0: 아, 또 여성이에요.
1: 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결혼할 때 내가 네. 축사를 해줄까 고민을 해봤어요. 만약에 해준다 어떤 말을 할까? 아빠가 엄마 말 안 듣고 내 멋대로 하려고 내가 그렇게 평생을 힘들게 살았는데 65세 되면서 아휴 엄마 말 듣자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진짜 편한 거예요.
0: 와.
1: 진작 들었으면 진짜 내가 행복했을 겠다.

0: 그러니까 너는 처음부터 아내 말 들어라.
1: 이미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네요?
0: 그 대신 민지는 너무 잡지 마라. 남자는 방향 정해놓고 뒤에서 그냥 뭐 해야 돼? 잘한다는데 그 방향으로 갈
1: 그렇지.
0: 거 아니야. 이게 성경적이야. 그러니까 방향을 정해주고 그다음부터 여자는 못 간다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와, 당신 진짜 잘한다. 와, 멋져. 역시 대단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해준 길로 잘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여자는 방향을 정해놓고 채찍을 하는 거야. 그것도 못 가냐? 왜 남의 남편은 두발 가는데 한발 가냐? 이렇게 잔소리하니까 안 가.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딱 보니까 그래. 여자는 힘이 있어서 끄는 게 아니라 지혜로 남자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구나. 그 다음에 뒤에서 잘 갈수록 돕는 거구나.
1: 기도로 돕고.
0: 기도로 돕고, 여보, 진짜 당신 잘하고 있어. 맞아, 그거야. 잘해, 잘해. 그러면 남자들은 진짜 잘한 적뭐 힘이 나서 막 엄청 가잖아요. 자,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면 가장 성경적일 것이다.
1: 이야.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서 오늘 우리
0: 네.
1: 박사님은, 이 마지막 시간으로 좀 성경적인 부부가 되면 좋겠다.
0: 네네.
1: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0: 네, 그리고 성경적으로 사는 부부가 뭐냐? 바로 이 얘기라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하게 해서 남자는 머리고 말이야. 여자는 내 갈비에서 너 나와갖고 까불어 말이야. 이게 아니라, 가만히 뭐 하나님이 말씀 단어 하나하나도 버릴 게 없는데 여기서 돕는 자라는 걸 정말 많이 고민을 해보고 우리 친구들 관계 보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방향이었구나, 방향.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방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의 방향, 재물의 방향, 명예의 방향, 여러 방향이 있잖아요. 그거를 당신 그리가 만대. 이리가. 이렇게 정해주고 뒤에서 잘한다, 잘한다 밀어주고. 이게 아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1: 연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판단력이 흐리멍텅해질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우리 아내가 말 그대로 그래서 딱 이렇게 조력해주고 이건 아니라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0: 그런데 이제 아내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왜 힘든가 봤더니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들어쳐먹지도 않고 아내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안 들어쳐먹고 탁 탕진하고 이제 와서 내말 들어? 진작 그게 미워 안 미워? 이만큼 이 화병이 있는 거예요. 당신 내말 들었으면 지금 우리 빌딩을 몇채 샀어. 근데 이제 와서 뭐 이제 뭐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구박 덩어리예요. 그 남자들이 나이 들면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딱 정해져 있잖아.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이러고 쫓아댕기잖아요.
1: 참 오늘 여러분 좋은
0: 네.
1: 아침입니다. 시간에서
0: 오늘 너무 남자들 길을 죽여놨나요?
1: 아니 정말 박사님 말씀대로 한 5, 60 이상분이 야 이거 뭐 진리처럼 느끼는
0: 아,
1: 것
0: 근데
1: 같은데
0: 나이 들어서 깨닫지 말고
1: 야
0: 젊을 때
1: 젊을 때 그
0: 깨달으라는
1: 이것
0: 거예요. 네,
1: 때문에 그런
0: 젊을 때 깨달아야 돼.
1: 거죠.
0: 다투지 말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그리고 아내는 그 대신 잘한다는 듯 열심히 칭찬해주고 이렇게 가면 부부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성경적인 걸 떠나서 제 삶의 경험입니다. 이거는 뇌 교육 과학자 이걸 떠나서 인생 선배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1: 자, 박사님 오늘 우리 부부가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가정에서 참 우리 사랑하는 또 자녀를 돌보고 또 우리 부부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데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우리 일상형 트라우마 좀 없애보자. 그리고 또 대화는 우 내용으로 대화하자. 그리고 오늘 그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박사님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부부들, 특별히 박사님은 뭐 수많은 부부 상담을 하시겠지만 좀 우리 부부 여러 상담 중에 최근에 이제 요즘에 많이 들어오는 좀뭐 문제라고 할까요? 좀 가장 좀
0: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아내대로 남편대로 아쉬울 게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냥 내 방에 들어가 있으면 더 편해. 대화 안 해도 돼. 아쉬울 게 없어요.
1: 아쉬울 게 없다.
0: 예. 당신 말하기 싫으면 관둬. 그래? 아이고, 나 방에 혼자 가 있으면 돼. 첫째는 옛날에는 방한 칸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지지고 볶고 싸워도 거기 있어야 되는데 방이 다들 많으니까 삐지면 아쉬울 게 없어. 그냥 방에 들어가 있으면 돼. 더 편해. 오늘 밤 당신 나안 불러도 혼자 있을 수 있어. 얘만 있으면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대화가 단절되고 위기가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약간만 틀어지면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자기 편한 거 보면서 뇌는 행복해요. 싸워놓고 얼굴은 행복해. 이게 위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퉜으면 어떻게 풀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0: 너도 할수 없고 나도 할수 없어.
1: 고민 자체를 안 해요?
0: 그렇죠.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왜 내가 또 행복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해결이 안 돼. 그냥 넘어가. 그냥 또 그다음 날 일상이야. 또다또 아쉬울 게 없어요. 아쉬워야 돼. 애들도 많이 용돈을 안 줘. 그럼 어떻게든 용돈 받으려고 막 뭔가 노력해야 될거 아니에요.
1: 그러네요.
0: 용돈 마음대로 주니까 아쉬울 게 없어. 말안 들어. 엄마 말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풍족한데 미디어 때문에 관계에서도 아쉬울 게 없다. 이게 참큰 위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대화가 안 돼서 완전히 한 집에 두집 살림하는 것처럼 함께는 살지만 저게 부부야? 할 정도로 이렇게 사는 집들이 젊은 부부가 많다는 거예요.
1: 이게 지금 현실로 정말
0: 네네.
1: 그대로 들어왔네요.
0: 아주 많아요.
1: 와.
0: 근데 만약에 핸드폰이 없으면 혼자 방에서 뭐 하고 있어? 뭐 한번 생각해. 혼자 깜깜한데 방에서 혼자 뭐 하고 있어요? 책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서 뭔가 말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말 붙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 얘가 있으니까 아쉬울 게 없어요.
1: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솔루션을 주세요?
0: 그래서 우리가 부부는 좀 아쉬워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서 아쉽게 하려면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좀 미디어를 좀 놓고
1: 그 시간을 좀
0: 부부를
1: 정하자.
0: 위해서 우리 부부만을 위한 시간이 정해진 거 있냐는 거죠. 자, 부부가 굳이 자, 우리 여보 우리 여행 가자.
1: 꼭 그러지
0: 여행을
1: 않아도,
0: 가.
1: 어.
0: 거기 가서도 핸드폰 쥐고 있어.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우리 부부만을 위한 시간이 많이 보내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부부만의 긴밀함이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소통이 없어요. 왜? 거기 가서도 이거 하고 왔잖아요. 식당 가서도 이것만 봤잖아요. 그리고 맨날 맛집 찾고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30분이면 30분? 뭐한뭐 30분도 길을 거예요. 30분을 부부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 30분이 3시간만큼 힘들 겁니다. 딱 놓고는 뭘 할지 몰라. 둘이 다 어색해서. 되게 어색하죠. 당신 먼저 말해. 당신 먼저 말해. 그래서 이러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정말 부부만의 시간을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행복해지거든요. 그럼 아쉽죠.
1: 오늘 마지막으로요. 부부만의 시간을 이렇게 좀 어색한 상황이에요.
0: 네.
1: 그럴 때 오늘 지금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딱한 분이 나는 오늘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나 오늘 부부만의 시간을 좀 갖고 좀 운해형 대화처럼 하고 싶고 하려고 한다. 어떻게 좀 시작하면
0: 그래서
1: 어떤
0: 우리가
1: 질문?
0: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 이제 오늘의 결론은 지난 시간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대화를 해야만 어색하지 않을까? 미래지향적인 거.
1: 미래지향적인 거.
0: 절대로 옛날 얘기 뭐 꺼내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라.
1: 예, 그렇게 중요하네요.
0: 네. 그리고 옛날 얘기하려면 좋았던 얘기만 해라. 그러니까 운해적인 대화를 하면 어색함이 없어진다.
1: 와.
0: 어색함이. 근데 또 하다 또 좌뇌로 결국 가버리면 또 다투고, 그래, 뭔 대화냐. 그냥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1: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한번 이끌어 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박사님,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0: 네. 여러분, 이 우리가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도 부부 만들어주고 여러가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바늘 하나 요런 찔리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이렇게 살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5월달 지나면서 우리 부부만을 위한 시간을 미디어도 아니고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는 부부만의 시간을 한 30분이라도 가져보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얼마나 행복한지를 행복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1: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나는 요즘에 어떤 부부 생활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생각 자체가 저는 힘이 있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0: 맞습니다.
1: 이런 질문, 이런 생각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이해되시죠? 우리가 늘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 찬송하면서 극동방송 듣지만 오늘 좀 부부 관계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나는 오늘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오늘 인간 수업 강의 또 지난주도 꼭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 수업 영상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보고 끝나지 말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2: Two,
1: 야,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벌써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주시는데요. 오늘 영상 링크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꼭 한번 또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5179님, 우리 백은실 사모님이 속내 사랑의 교회 새벽 강단을 섬기고 돌아가는 길 극동방송과 함께하니 참

좋습니다. 성경 먹어버리자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응원해 주셨어요. 사모님 힘내시고 늘 아름다운 부부, 부부에 대한 강의 우리 백사모님도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마통에게 신청하는 또 신청곡입니다. 지금 우리가 홀리원의 찬양, 이 찬양 꼭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100% 공감합니다. 40년 가까이 아내 말 안 듣고 살면서 수십억짜리 아파트 몇 개 날린 후에야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 정말 성경 다음으로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된다. 2070님 비온 뒤 맑은 하늘을 보는 듯 오늘의 이 방송이 이 아침을 더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박사님 저는요 60대가 아닌 50대에 이 진리를 알았어요. 일찍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같이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6685 오늘 새 가족들이 정말 많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0932 1499 7315 5523 0084 4024 5790 8603 4373 0307 0194님 외에도 오늘 많은 분들 함께 부부가 산책하며 이 방송을 들으셨대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오늘 새벽 예배 갈 때 싸우셨대요. 그런데 이 방송 들으면서 지금 찔림이 있으신 분들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이야, 여러분 응원합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인간 수업은 인간,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인문학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복된 금요일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더 풍성한 하루,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귀한 하루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1분 찬송. 바다를 품고 하늘을 노래하는 웅천 이순신 마리나 입구에 위치한 마리나 프라자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0: 했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부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마사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고난은 언제나 피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때때로 예기치 못한 때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건요, 믿는 사람들조차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원망스럽다 느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전재훈 목사님의 책 오히려 위로라는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요. 만약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고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고통 중에 더욱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될 겁니다. 그래요, 아프고 힘든 상황을 만났다고 해서 부모의 손을 놓을 순 없잖아요. 아픈 나를 안아주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게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 매달려야겠죠. 시편 91편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환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환난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도 혹시 마음이 지치고 힘든 분들 계시다면요,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세요. 오히려 더 매달려 보세요.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도 끝내 우리를 건져주시고 잃어버린 기쁨과 평안까지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오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소개했던 그 전재훈 목사님의 오히려 위로라는 책에 쓰인 문장 가운데 또 마음에 남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은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연약한 내 신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뭔가 직설적이면서도 확 와닿더라고요. 가끔은 우리가 신세 한탄이라고 하죠. 연약한 내 신세. 이게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고요. 남들과 비교하면 뒤처진 것 같고,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연약한 내 신세 그대로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형편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봐야겠습니다. 모든 걸다 가진 사람이라서 복된 게 아니라요. 다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 여러분, 이미 가장 소망이 있는 분들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일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아멘. 고난을 돌파하는 힘 찬양이었습니다. 김주열의 곡이었고요. 지선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힘,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겨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노래하는 곡이었어요. 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요.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놔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실 거라는 걸. 그러니까 모든 걸 얻은 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붙들고 오늘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면서 또 울컥한다고요. 찬양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습니다. 라면서 2481번님이 주셨는데요. 요즘 사업이 참 어려워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시간들도 있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 손 놓지 말고 하나님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잘 하신 겁니다. 잘 버티시고 잘 돌파할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아, 새벽기도 다녀와서 또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다고 7716번님. 힘든 일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나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고난을 돌파하는 힘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네, 너무 좋습니다. 아들의 취업 문제로 몇 달째 마음고생 중이라고 8945번님이 조급해서 자꾸 하나님보다 현실만을 바라봤는데요. 아, 또 다시 기도로 준비해야겠다. 또 기도로 아들을 응원하고 더 축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라면서 감사하다고 주셨는데, 그래요. 아들의 취업 문제로 엄마도 마음고생, 가족들도 마음고생, 아들 본인은 또 오죽할까요? 네.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가족들 모두에게 또 하나님이 새 힘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975번님이 늘 극동방송 들으며 큰 위로 되고 은혜 만땅입니다. 늘 기도해요 라고 주셨어요. 그래요. 또 이 시간 위에서 극동방송 힘찬 라디오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864번님도 오늘도 평안한 날 되시라고 인사 주셨고요. 2994번님 힘찬 하루 되세요. 말씀 카드도 잘 쓰겠습니다. 라면서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는 오프닝과 말씀 카드에 또 감사의 마음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475번님 몸이 좀 안 좋은데 극동방송 듣고 힘이 난다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사랑이 우리를 또 힘나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목소리로 매일 방송을 해주시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아멘. 6550번님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병원 대기하면서 문자 보내요. 6427번님 검사 결과 기다리는 시간 참 두렵네요.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환난당할 때에 내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요. 오늘 나눈 말씀처럼요. 하나님은요. 환난당하는 우리와 함께하시며 건져내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믿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강찬의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쉐키나 찬양단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두 곡의 찬송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했고요. 이 찬양 속에 또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처럼요.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만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무너질 것 같은 때에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연약한 우리의 삶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시편 91편 15절의 말씀 나눴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정말 진짜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잃어버린 것 같이 보여도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고 기쁨과 평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힘을 얻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신의 새생명 신의 오늘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처럼 자라가요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라.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 세우신 목적, 중앙침례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의의,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아름다운 꿈과 비전, 그것을 딱 한마디로 줄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제가 라틴어 한마디만 쓰겠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졸리아, 머크라티아, 글로리아, 이렇게 글로리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삶의 방향, 모든 활동과 움직임,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 안팎의 모든 활동과 사역의 궁극적인 방향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삶의 최종적인 결론, 생명의 존재 의미,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의 결론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운동하고 친교하고 사회활동하고 경제활동하고 직장생활, 영성을 가꾸는, 그리고 역량을 가꾸고 인격을 갖추고 심지어는 놀이생활, 여가생활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 가운데 단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취미생활도 특기생활도

0: 생활도 예외 없이 일거수 일투족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이곳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보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일어나든지 산에 가든지 강에 가든지 놀러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갖추고 전문가가 되는 것도 어떤 고귀한 직분과 직책을 얻고 그 어떤 권한과 능력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존귀와 영광을 받거나 내가 잘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시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 한 분께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을 기뻐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사람을 존귀하게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edifying people.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든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가 뭐라고요? 삶의 방향. 사람을 존귀하게 그건 뭐라고요? 삶의 태도라는 거야. 어떤 방향으로 어떤 태도를 갖고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삶의 태도, 일체의 움직임과 활동,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시장에서, 산에서, 들판에서, 바닷가에서, 섬에서, 그 어디에서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행할 때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태도를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좀 바꿔볼까요? 나눔과 베풀므로 겸손과 낮아짐의 태도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은 마음과 행동으로 공손함과 예절 바른 몸가짐과 언어로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거의 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헤아리시며 그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거부하고 거절하는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고 안고 축복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여인들이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때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요?
1: 애들은 가라.
0: 근데 예수님 뭐래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의,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래야 천국에 간다고 그들을 안고 축복하신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 소외되고 천대받은 사람들, 그들을 친히 찾아가고 친구가 되어주고 제자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고 세워주고 보듬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장애인, 병든 사람들,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고통과 번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나 갖춘 것이 없는 빈곤한 분들, 노약자들에게 따뜻한 말과 부드러운 손길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첫째가 뭐죠?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어떤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온천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친구들, 이를테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렵게 살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와 똑같이 만드셨고 우리만큼 똑같이 그들을 소중하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셨는데 나는 귀하게 여기면서 내 이웃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가볍게 한다면, 우습게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보다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우리보다 먹는 것이 천하고 푸성기와 화잘 것 없는 것을 먹으면

사는 사람, 우리보다 후진 동네에 살면서 최고의 학문을 닦지 못한 채 배운 것이 덜한 사람,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히 여기고 업신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니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했다는 사실은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산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뭐가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이웃을 존귀하게 하는 일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인 이유가 뭐죠? 설명을 이렇게 드려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 뭐 하셨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행동하기 이전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요? 1번 멍하니 계셨다. 2번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오늘은 정답이 2번입니다. 몇 번이야? 하나님은 구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가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것. 많은 돈을 드리고 좋은 음식을 드리고 뭐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좋은 데 관광을 시켜서, 그거 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거 하세요. 근데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더 중요한 효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가장 중요한 효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 그 일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세우는 일, 가장 존귀하게 높은 자리 올라가게 하는 것, 좋은 직장을 얻어주는 것, 많은 물질을 주는 것, 그거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로하여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는 게 그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자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 교회의 모든 직책과 직분의 궁극적인 직분을 세우는 이유나 까닭,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요,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뭐요? 과연 그 교회. 세 번째, 과연 그 교회. 과연 그 교회.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Indeed the church. Indeed란 말이 이런 뜻이에요. 정말로, 참으로, 확실히, 과연, 그런 뜻이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정말로 중앙교회는 달라. 정말로 이름값 하네. 아,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멘 좀 하소. 저는 아멘에 굶주린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아멘해도 절대로 화 안 낼게요. 아멘. 중앙교회, 이야, 사람들이 감탄하고 정말로, 참으로, 확실히, 소문으로 듣던 그 모습 그대로군요. 과연 중앙교회 사실이군요. 그래요. 정말 그렇군요. 과연 그 이름 그대로 중앙교회. 중앙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정말 다르군요. 아파트 사라고 그럴 때만 아멘 하시지 말고 제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정말 참 교회다워, 중앙교회는 정말 교회다워,
과연 중앙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혀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 나와요? 예, 성경에 나와요. 성경. 잠언 22장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50살, 50살, 뭐 50살, 50살 똑같으네. 50살, 60살, 70살 돼서 어떤 날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왔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익히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여 습관이 되고 그것이 좋은 행동으로 내 인격화 될 때 이런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배경 가운데 있는 겁니까? 마태, 마가, 요한은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 예수님 12살 때의 일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의 기록. 누가 보면 2장 40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뒤에서 51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함께. 예수님 12살 될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절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하룻길을 내려온 뒤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던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사흘 뒤에 만났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아이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내 아버지와 내가 정말 근심함에 차렸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리고 함께 내려오셔서 나사렛에 가서 순종하여. 근데 그 어머니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는 잘 몰라도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리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말한 것을 마리아 가슴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행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유년 시절의 예수님 모습. 함께 내려가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함께 내려가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본문을 보자마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 교회 4대 핵심 가치 아니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영성이 탁월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회성이 충분한 그런 성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자란다, 정신적인 성숙을 말합니다. 키가 자란다, 육체적인 성장. 우리 교회 4대 핵심 가치가 뭐죠? 경건한 영성. 경건한 영성. 그 영성. 근데 여기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첫 번째 지혜가 자란다고 말합니다. 헬라 원어의 지혜란 말이 소피아. 여러분 철학을 이야기할 때 필라소피 이렇게 표현해요. 필라소피라고 합니다. 필리아 플러스 소피아. 소포스인데 그게 소피아가 지혜란 말입니다. 필리아 사랑하다. 지혜를 사랑하다. 그게 철학이란 말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에 적용하는 영적 성장, 이것을 또는 정신적인 성장,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가 자란다. 이 헬라의 힐리키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신체적인 키뿐만 아니라 그 연령에 적합한 마음과 생각도, 정서적인 것도, 감성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함께 자랐다는 거죠. 덩치는 소만한데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신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어지는 영적 성장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회적인 성장.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대하며 단뜻한 예절 가운데 대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더욱 자라갔다. 지혜와 키가 자란다. 이 자란다는 조금 어려운 헬라 문법 이야기합니다. 자란다는 동사가 미완료 현재.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아서 계속 자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잘하다가 어떤 때는

자라지 않는 게 아니고 쭉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는 성장,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그리고 점진적으로 성장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3살 버릇 8까지 간다.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누구에게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얘가 들을만 하거든. 어른이 되면 가르친다. 아니에요. 어른은 너무 늦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도가 말씀을 대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밥이 나와도요 거의 정신없이 먹는 데만 팔죠. 근데 어려서부터 밤 나오면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평소에도 언제든지 밤 나오면 그냥 기도부터 해. 그렇죠? 아, 잘 몰라요? 근데 50살이 되고 60살이 되어서 예수 믿은 사람 밤 나오면 기도하는 걸 깜빡 잊고 그냥 얼른 정신없이, 특히 배고플 때는 막 그냥 막 파놓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전혀 안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아무리 표정을 지으려고 해도 그게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동안에 우리와 똑같이 배우고 먹고 입고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소중히. 그분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40일을 줄이신 후에, 그죠? 금식하신 후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단에게 뭐라고, 마귀에게 뭐라고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왜 이렇게 앞뒤를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지금 기록된 말씀을 익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어디에? 성경에. 어디 성경에? 신명기에. 예수님도 이 신명기 말씀을 어려서 이 말씀을 입이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고 계시니까 마귀가 왔을 때 그 말씀을, 그분의 영성이 어떤 날 그 말씀은 자동으로 예수님이니까 알았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배우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영성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영성이 자랄 수 없습니다. 여기 사랑스러워 가신다는 표현도 헬라어에는 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단순히 외모가 예뻐졌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그 은혜를 보고 감동과 매력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예수님이 갑자기 어떤 날 막 영성이 충만한 모습으로 확 나타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라가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누가복음 2장 전체의 흐름 속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부모님의 경건한 습관을 따라 함께 가셨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수님 어릴 때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어린아이 때부터 아이들을 함께, 우리가 좋은 것 보면 좋은 놀이터에 함께 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성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5장 나오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성을 갖기 위해 주님께 붙어 있었는, 성숙한 인격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정직함, 성실함, 그리고 윤리도덕적인 것,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누고 베풀어주는 것이 우리의 인격을 말해요. 가장 인격에 고상하면 무엇에 나타난다고요? 첫 번째 정직함이에요. 거짓을 갖고는 절대로 올바른 인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실함이 아니고는 탁월한 역량 중요합니다. 맞아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함과 성실함.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 한 걸음 나가서 윤리 도덕적인 삶이 되어야 우리의 인격이 온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영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인격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좋은 열매입니다.

0: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당 나오는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이 남들에게 올바르게 비춰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직함과 성실함, 나눔과 윤리적인 삶 그것입니다. 세 번째가 탁월한 역량이에요. 탁월한 역량.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데 일을 맡기면 일이 전혀 안 되는 사람, 일을 못하는 사람 있어요. 실력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그렇죠? 갑갑하죠, 그죠? 안 갑갑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대변하면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이럴테면,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 일을 맡기면 기똥차게 하는데 성질은 지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 되자는 거예요? 성품도 좋고 일도 잘하고. 아멘 하세요. 그거는 저쪽 동네 사람이 아니라 그게. 성품도 좋고 일도 잘하고. 성품은 좋은데 일 조금 못하면 그건 2등이에요. 일은 잘하는데 성품은 나쁘면 그건 3등이에요. 성질도 잘하고 일도 못하고 이건 완전 4등입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말하는 소위 사박자예요. 근데 저는 우리 모든 중앙 가족들이 우리 중앙교회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성품도 너무너무 정직하고 성실하고 나누고 베풀고 윤리도덕적이고 무슨 일을 맡겨도 척척 잘 내내는 실력 있는 사람.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학생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아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랄 때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네 번째 건강입니다. 건강한 체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거룩한 성전관리 몸을 성전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임을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영성이 너무 좋아요. 너무 신령해요. 너무 신령해요. 말씀도 너무너무 잘 전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의 능력도 있고 게다가 너무너무 정직해요. 정말 성실해요. 나누는 것도 좋아해요. 윤리 도덕적이에요. 이분 그뿐만 아닙니다. 뭘 맡겨도 일을 척척 잘해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만 암이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인격 성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육체의 건강이 영성 못지않게 능력 못지않게 그의 성실함이나 인격 이런 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회적인 면의 인품 성격도 아름답게 자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라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영성이 뿌리라면 인격은 줄기이고 역량은 가지고 건강은 이 모든 것이 자랄 수 있는 토양과 같습니다. 이것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가 이러한 완벽한 조화, 영성과 인격,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리고 건강한 모든 체력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하나님의 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 생명 신의 지금까지 수원 종황 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 종황 침례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5월 23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했더란 이진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전남 동부 극동방송 국광표 지상입니다.
0: 선생님, 이번 주는 좀 몇 번 뵌 것 같아서.
1: 네, 그렇습니다. 네,
0: 낯설지가 않습니다. 네. 지사님, 갑자기 불이 난다거나 막 물이 덮쳐온다거나 네. 이런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 대부분 살기 위해서 다리야 날 살려라 도망을 가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재난 상황이면 모두가 도망을 치는 반대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오히려 달려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들 소방관이십니다.
0: 맞습니다. 대부분요 소방관 하면요 불, 화재를 진압하는 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1: 예.
0: 사실 소방관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불 끄는 일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네. 안전을 지키는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1: 예.
0: 화재 진압은 물론이고 각종 구조, 구급활동, 또 태풍, 홍수, 지진 등 대형 재난을 수습하고요. 또 예방 안전 교육, 심지어 벌집 제거도 하시고요. 저희 교회 소방관님은요. 소가 어디 갇혔는데 네. 소 꺼내로도 가시더라고요.
1: 아,
0: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소방공무원은 불을 끄는 사람을 넘어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뜰한 뜰한 초대석에는 이런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목소리 한번 들려드립니다.
2: 사랑의 뜰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소방서 45대 소방서장이며 순천 강남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승호 장로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뜰한 초대석에요. 오늘 우리 여수소방서 서장님